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퀸의 남유다도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뉴스를 듣고 결국에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 모든 광경을 매일 뉴스로 지켜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외교적 잘못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됐는가를 너무나 명백히 알았어요. 10절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고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버리게 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히스기야도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이 죽고 산헤립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 틈을 타서 히스기야도 아시리아를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까봐 역대하 32장에 보면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것을 지켜보았던 그 히스기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이나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상대로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요. 전쟁을 일으키고 총과 칼로 예루살렘을 휩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그는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을 마셔라. 자기 포도를 먹고 자기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역으로 옮기리니 너희 본토와 같은 집안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떡과 포도원이 풍성하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새로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항복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겠느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갈멜산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수르 산헤립의 대결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산헤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복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삶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앗수르를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불안 증세에 빠져 있어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옆에 서 있는 대학생, 여대생 같은 자매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란 여대생이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이제는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저씨한테 이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기를 시작합니다. 수원에서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서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20대인가 30대 초반의 여자에게 하이힐로 얻어맞고 뺨을 맞고 이유도 없이 폭행에 시달려야 했었어요.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불안 증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삶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이 불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6.7%였어요. 4명 중 3명이 매일 불안에 빠져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이 크냐고 질문했더니 79.8%의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가 비어져 가면서 불안합니다. 이제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언제 퇴직을 당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절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18장의 사건을 몇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평점이 좋은 왕이에요. 평점 5개, 별 5개를 받은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평점 5, 만점을 받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23장 25절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아인데 요시아도 평점 별 5개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고, 6절에 그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예루살렘을 채웠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앗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앗수르의 속국이 됐습니다. 앗수르가 속국이 된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서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다메섹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었잖아요.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 아니라 아수르와 가나안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숭배해왔던 모세의 노뱀마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중화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조직과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킨 게 히스기야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의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늘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앞으로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오자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철군만 하신다면 왕이 원하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면요 23톤 24톤입니다. 1톤 트럭 23대 24대분이 금 30달란트면 2.3톤입니다. 2톤 트럭 2대하고 반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은과 금을 수집하기 위해서 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의 벽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베껴서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보내요. 근데 산헤립은 이 조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군을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17절에 보시면 랍사게, 다르단, 랍사리스, 아수르 대표단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대표단이 엘리야김, 센나, 요아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여기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산헤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칼과 탱크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말로써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비난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칼과 무기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가장 중심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온갖 비난의 말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는 먼저 1단계의 조롱을 합니다. 조공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이 1단계, 2단계로 전개되어져요.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 랍사게는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18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뢰한다는 말이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랍사게가 제일 먼저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고 히스기야의 선택, 남유다의 선택을 미리 예상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 아수르 사네립 랍사게는요 완전히 유다를 분석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행동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수르를 배반했으면 강대국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 도다. 애굽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손에 찔려들어간 같이 애굽이 결국 너희의 고통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요, 너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산당 제거는요 유다 왕들의 필생의 과업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만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신앙의 미신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의 예배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건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지금 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다 알고 히스기야를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히스기야 산당 개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왔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산당 제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할 정도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몇 명이라도 너희가 내게 보내줄 수만 있다면 기마병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사네립하고 내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탈 사람이나 있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내기하자. 말 2,000마리 줄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그 모욕감에 세 사람의 사절단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올라오고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맞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남유다 위에 히스기야 위에 하나님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수르의 교만이요 그리고 사네립의 파괴된 마음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적 심리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는 비난의 말과 우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히 내뱉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끈질긴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태가 다쳤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비난처럼 무서운 게 없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2014년 12월 28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한 박성범 선교사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한 살 된 아이가 그 비행기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성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의 일간지마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복음 전하러 간 사람 그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악성,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마 샬론 교회가 있는데 이 마 샬론 교인 41명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함께 공동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1명 한 교인, 모든 교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 교인 5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죽고 마 샬론 교회에 41명이 죽고 베다니 교회 성도 5명이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온갖 악한 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없는 거다. 니들이 쇼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마 샬론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재난과 재앙은 일어난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당한 일은 정말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랍사게가 이렇게 네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조롱하고 있을 때 유다 대표자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26절에 청하건대 아람말로 얘기하고, 우리 아람말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얘기하고 유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마라. 왜요?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랍사게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랍사게가 오히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랍사게는 2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조롱을 퍼붓습니다. 히스기야를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께 속지 말라. 왜 유다 대표단들은 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의 대리자로 보내셨다. 히브리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균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국가든지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 자체를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영혼을 다 녹여버려요. 그의 자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업신여기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를 당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자아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랍사게 사탄은 지금도 온갖 낙심의 말,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더 이상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원기범 아나운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가 같이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최정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기범 그 아나운서가 아들을 낳자 이 최 목사님이 강남에서 인천까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축하하러 오면서 원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극동방송의 그 아나운서의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마음을 알고 최 목사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키울 거다. 부모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최 목사는 그 마음을 알아채리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랍사게는 큰 소리로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도 앗수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납사계 말이잖아요. 들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말이고. 근데 납사계는 거꾸로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을 앗수르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지라 하시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33절에 하반절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냐? 앗수르가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그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무엇이 간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건져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내립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번 수없이 우리 마음에 전쟁터가 되는 아수르의 사내립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온갖 비난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IS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를 통해서 세계와 전쟁 중이고, 어제 시청 앞에서는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와 기독교가 대립 중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전쟁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 있잖아요. 낙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 언제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됩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직장생활에서 동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 우리는 그 허우적거리고, 결국에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의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인간관계 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미끄러지며,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김유정 자매 그 손집사님하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단 몇 달이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손재훈 집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저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난합니다. 너 목사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며 왜 죽었냐?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도 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지쳐버리고 마는 것.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 믿음이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말라. 이게 같이 가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원기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된다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입학원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입시 그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나운서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졸업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졸업하고 8개월째 극동방송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합격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 보기에 미안해서 새벽 일찍 도서관에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4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시험 시험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대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어머니의 믿음. 그가 극동방송의 아나운서의 첫걸음을 내 디뎠을 때 어머니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최근에 캔자스시티 스타즈에 칼럼을 하나 쓰셔서 그 칼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지 직업적으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빌리 그레한 목사님 우리한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이 있다면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 당신의 직업에 성취할 만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 빌리 그레한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신 최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그분이 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의 미래의 계획만이 내게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후원 헌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ITL 카드를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 중에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오늘 여러분이 뭐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든 뭐 교수님으로 가르치는 일이건 혹은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쪽으로 쪽이든 여러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담에 마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바세바 신드롬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구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2: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0: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그 삼손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이 이제 이 들릴라가 어떤 의도로 자꾸 이 힘의 괴력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지 그 눈치를 채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들릴라가 자꾸 그 괴력의 비밀이 뭐냐, 비밀 좀 알려달라 캐물으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여기에서 딱 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여자가 큰일 날 여자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들릴라가 막 계속 집요하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11절에서 그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또 둘러대서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12절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는 짓을 들릴라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제 비밀을 밝혀가지고 그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가. 아니, 내 고등학교 때 철이 좀 들면서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야, 이게 내가 참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어지간하면 성경 편이고, 근데 성경을 어지간하면 믿어주려고 애쓰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게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본 적 없습니까? 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뭐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다 받으시는가 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이게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도요, 이 신학적으로도 이걸 그 답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심했는데, 답은요, 의외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거는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그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한 논문 흔히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제 그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 그 논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이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 이걸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바세바가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이니까요. 다윗이 그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바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현지 왕으로 있던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그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그 등극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잊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 바세바라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자기 그 삶 전체에 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치명적인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그게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그 인터넷 강의로 그 김민주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강의에서 이제 강사가 이 바세바 신드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패가 망신의 예를 쭉 열거를 하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이 외도로 아이를 두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 또 CIA 국장이 자기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파면을 당한 케이스, 그리고 그 IMF 총재가 프랑스 대선의 야당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했던 IMF 총재가 섹스 스캔들로 추락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는 케이스, 이런 걸 쭉 열거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강사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주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은 인간은 그런 성공에 도취해가지고요. 그런 케이스로 바로 얼마 전에도 누구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지만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상황의 결과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삼손이 그 논문에서 말하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평생의 삼손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라는 예쁜 여자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삼손이 지금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으냐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그 유혹하는 들릴라가 막 기억을 죽겠다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던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삼손은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눈 뽑히고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그 그림자가 자기 목구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방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 중에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오늘 여러분이 뭐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든 뭐 교수님으로 가르치는 일이든 혹은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쪽으로 쪽이든 여러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이 바세바 신드롬은 꼭 그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담배 피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담배갑에 보면은, 요새 그 담배갑에 보면은 그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린 그 흉측한 사진 막 해골 같은 거, 그런 게 그려져 있다면서요. 아, 난 그 그려져 있는 거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한 그림 그리고 경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막 담배 피는 사람 막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같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필까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제 폐암에 걸려서 그 말기 그 죽기 직전에요. 그 공공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병실에서 찍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환자복을 입고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초췌한 얼굴을 하면서 그 회한의 그 고백을 하는 걸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은 이렇게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분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여전히 담배는 지금 뭐 계속 어린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담배 배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음주운전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그런 소식을 우리 한두 건 듣습니까? 계속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통계 기억하십니까? 작년 한 해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 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술 먹으면 저렇게 그냥 남의 인생 망치고 내 인생 망치는 거 들리지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운전대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또 오늘 설교 들으러 왜 오셨습니까? 성경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이고 그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그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삼손의 사례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또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내용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사고 팔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방심하고 사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지금 방심하고 살고 계시는 분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속에서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자칫하면은 내 눈도 삼손처럼 저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 조금만 좀 이쁜 여자가 주변에 다가오면은 마음으로 벌써 긴장하고 경계하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해프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 이상한 삶을 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 경고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배 시간에는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상을 한번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혼란 그 자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쯤 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너무너무 방심하고 있는, 마치 지금 그 들릴라 무릎을 베고 지금 잠에 취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6장 1절 이 한절 속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첫 마디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도로 보면은 이 가사는요, 블레셋 최남단,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데가. 그리고 또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국경은 블레셋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블레셋을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요, 요주인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원수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를 관통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손의 심리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들이 뭐, 난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블레셋을 관통하는 동안에 삼손의 자신 했던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멋있고 이게. 너무 거침없고, 아니 남자가 막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방심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 갈비뼈 여섯 개 나가고 다리 부러지고 이빨 한 일곱 개 나가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 그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뭐냐?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시선.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삼손이 그 나가는 과정에서 막 그냥 맞아 죽을 뻔하고 갈비 나가고 막 그 과정에서 막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 엔학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면, 그 가사에 가자마자 그 기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원어로 보면은 이건 창녀예요, 창녀. 가사에 가자마자 그 율랑녀 를 보는 이건 아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가사를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누구가 아니에요. 항상 나 망하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과도한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지난 한 주 인터넷 검색에 주로 뭘 검색했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에서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같으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의미를 두고 보는 그게 뭐냐가 내 영적인 상태예요. 지난주인데요, 저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 늘 저녁에 이제 공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무리하게 오부까지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 이 목이 뭉쳐요. 그래서 이제 목이 뭉치니까 이게 혈관을 눌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제 두통하고 막 눈알도 아프고 월요일마다 그렇거든요.
3: 않습니까?
0: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막 자전거도 타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때뿐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제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16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화요일쯤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목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뼈인 줄 알았대, 뼈. 그렇게 이게 이제 뭉쳐있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또 월요일날 또 이제 또 참 힘든 시간이 예고되는군. 그러고 있었는데 고맙게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구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부탁을 들어달라고. 목사님 목 뭉친 걸 자기가 그 마사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좀 풀어드리겠다고 그 한 번 꼭 그렇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염치가 없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특세 마치고 새벽에요. 한 6시 반쯤 돼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아, 이분이 벌써 남자 중에도 막 이 덩치가 크고 막 손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데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막 세게 누르는지. 그래서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비명은 못 지르고 막 계속 그냥 막 고맙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정성껏 그 손 보니까 정성껏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얼마나 막 세게 그렇게 아프게 한 30분을 하고요. 고맙게도 내일 한 번 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또 4시 반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어제 다 헤집어 나가지고 이제 건들기만 해도 아픈데 또 이제 이거를 막 하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방금 이렇게 고마운 분 만나서 그 어깨 마사지를 받았다고 만져보라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졌네. 그걸 다 풀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두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부부 오랜만에 월요일날 데이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우아하게 참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만큼 이 어깨가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프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런 방법을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그렇다고 또 그분 보고 또 매주 와서 하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뭉친 어깨 풀어주는 마사지 그리고 분당 이렇게 이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깨 뭉친 거 풀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맨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어떤 이거 잘한다고 소문나 있는 게 있어서 주소가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저는 주소를 지도에다가 넣고 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그 길목 그 길목 2층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 인식 못했을까요? 어깨 뭉친 거를 저렇게 푼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보니까 마음에 그게 걸려지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그 분당을 다닐 때마다 어깨 뭉친 곳 푸는 데가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지 생각보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그 창녀를 봤어요. 창녀를 뭘 의미할까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그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마음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하면 문제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영적으로 우둔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무뎌져가지고요. 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예민함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들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참 이 세속화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뭐 목사고 뭐고 뭐 사람 많은데 뭐 설교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거 누가 그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뭉치는 거 풀어주는 데가 여기나다는 걸 모를 때는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보면서도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는지 자체를 내가 인식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 그거 필요 없고요. 장로 그거 필요 없고 오대체 예수 믿는 거 별로 쓰잘데 없고요. 내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 제가 이 설교를 그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 하나가 제게 참 울림이 됐습니다.

0: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이 가사에 가가지고 그 창녀나 들여다 보이고 있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괴력을 주실 때 원하셨던 사명, 그 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자마자 그 창녀나 들여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이 타락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 땅 분당에서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데마다 무슨 저질 없어. 보이는 데마다 인터넷 검색하는 것들마다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저질스러운 데를 기웃거리고 계시면 그게 딱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시선은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미하고 뭐 정치부터 교육부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거 썩었다 썩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썩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래 가슴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감격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 제동장치의 부재예요. 여러분 그 바세바 신드롬은 우리를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요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가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못 참아서 그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느끼지세요? 제동장치가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벌써 욱하면은 가야 돼요. 다윗이 무뎌지고 나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제동이 안 돼요. 뒷조사했어요. 유부녀래. 어지간하면 제동이 돼야 되는데 유부녀고 뭐고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해요. 왜? 내 힘으로 되는데 뭘 하나님 그러냐고. 저는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들한테 부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설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맨날 그런 얘기예요. 아, 그 나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설교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 설교 잘하고 싶으면 진짜 목회에 예리한 칼을 갖고 싶으면 그거 예리한 칼 갖기 전에 칼집부터 마련해라. 칼집부터.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 구하면은요 그 칼로 그냥 그 폼 잡는 일은 좀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칼이 자기를 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칼집 없는 예리한 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목사가 막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대단한 어떤 목사가 있다고 치면 그 목사가 어느 날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막 칼이 예리해서 막 목회 너무 잘한 건 그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칼집이 없으면요 설교도 못하고 죽을 수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답 아무도 알 수 없음. 제가 지금 이 껍데기 잘 나가고 있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요 내면에 내가 칼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인천공항 가도 알아보는 사람, 비행기 타도 알아보는 사람, 뭐 남미에 가도 뭐 유럽에 가도 뭐 알아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독인지 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런 부도덕한 자리에 빠진다고 하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냥 막 목회도 안 되고 맨날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소박하게 목회하다가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수치도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요. 여러분, 칼집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돈도 잘 벌고, 막 이름 날리고, 막 이런 분 계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칼집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 그건요,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 성경은 우리가 장만해야 되는 칼집을 이걸 절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리모트 컨트롤은요 선도 없는데 저 TV를 내 마음대로 그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요 우리 부교역자들 컨트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교정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진짜 안 되는 컨트롤이 저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뭐라고 지적해줬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컨트롤 되는 거에 10분의 1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아들, 딸 컨트롤 하려고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뭐 그냥 회사 가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컨트롤 하지만 자기는 컨트롤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 성경은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맨 끝에 나오는 절제가 없으면 다 쏟아져버리잖아요. 담겨지지가 않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걸 담는 그릇이 저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귀한 게요. 갈라디아 5장을 그 기록하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윤리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이 절제는 너희들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다윗이 딱 그걸 증명해 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말로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 사울을 지금 동굴에서 목을 벨 기회가 온 거예요. 막 인간의 생각으로 100% 목을 뱄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겨지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절제를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하나 보고 그 충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것도 다윗이에요. 이게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뻔히 알면서 그 앞에 누구도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패가 망신한 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불나반 같은 미련한 인간인데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성령님 주시는 열매 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아버지 이 성령 주시는 칼집을 잘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 가지고 폼 잡고 다니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이 날 베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 성령의 칼집 이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남은 인생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주신 수많은 은사, 그 칼들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7번째 시간. 일본은 조선 침략 후 그 정당성을 조선의 개화와 발전을 위함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의 강점 후 조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조선 수탈을 위한 정책을 위해 모든 것을 소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 일본이 얼마나 조선에 대한 침략 수탈에 힘을 쏟았냐 하는 것은 경제 개발과 발전보다는 매독, 즉 성병을 옮기게 하는 방법에 더 많은 연구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 스코필드 목사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자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일본의 만행을 보고합니다. 이는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에게 성병을 걸리게 하여 몸은 물론이고 사회를 좀먹게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0: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이 난데없이 기방의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였던 것이다.
2: 그래 어떻습니까? 일본 통감부에서 기방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리 가벼이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열강들의 예를 볼 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 정도입니까?
0: 일본이 드디어 만행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만행의 발톱이요? 그렇다면 뭔가 저들의 음흉한 계책이 있는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론 지금 일본이 이 조선 땅에 병균을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뭐요? 지금 성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뭔가가 찜찜하단 말이야. 한 느닷없이 기방을 조사하고 그 실태가 어쩌니 저쩌니 하다니. 아휴, 이 대체 뭘까?
1: 아이, 뭘 그리 골똘히 생각을 합니까?
0: 아, 저, 그래, 박구는 어떻네?
1: 박기요?
0: 아, 외놈들 말이야. 기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놈들에게서 모의가 나왔나 말이야.
1: 아휴, 그거 인핸드로 어떻게 합니까? 고조 할 일이 없으니까니 기생들 품에 껴서 술이나 퍼마실 요량 아니겠습니까? 평양 기생들이 예쁜 곳을 어떻게들 알았는지.
0: 아니야.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놈들에겐 뭐인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2: 아니, 그럼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3: 아직은 확실치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4: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예를 들 수 있다면 일본으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제국주의의 시작을 연 일본으로서는 그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 나라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텐데요.
3: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마니 저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2: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매덕이라. 정말 대단해. 사람들에게 매덕을 전염시켜 조선인들을 남자나 여자나 다 병들게 한다. 조선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로 과학이 아니겠구만. 그래.

0: 전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센진 남자들의 매독에 걸리면 여자들도 매독에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센진 아이들까지 모두 다 성병을 낳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가재 잡고 도랑치는 적이 아닙니까?
1: 아직 입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이 사실이 놈들에게 누설이 되거나 저 코쟁이 선교사들에게 들어가는 날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니 입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알겠나?
0: 그냥 이르실 말씀입니까? 놈들에게 생각만 해도 더러운 설병을 전염시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알면 좋아할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하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겠습니다.
1: 이번 계략이 뜻대로만 된다면 교회도 읽어야 일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0: 아,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1: 교회당에서 성령이니 뭐니를 받은 자들이 성병에 걸려서 다들 시름시름 알아봐라. 누가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나? 특히 교회당에 나갈 놈들이 그런 거니까 어죽하겠나?
0: 그렇군요. 역시. 얼굴을 들고 교회에 나갈 자들이 줄어들고 그럼 교회는... 역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지라카이십니다.
2: 매독을 전염시킨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해야 옳을 것이겠죠. 잔인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매독, 성병이었던 겁니다.
0: 그럼 이것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겠군요.
1: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아직 시작에 불과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보고자 몰려들어 서로 밀치던 상태였습니다. 그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군중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4: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육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구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괴휼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2: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종용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슴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4: 제14장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폐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2: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쥐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설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12장에서 1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6절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좀 더 유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맡기고 그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때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물 대야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는 것이 이때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은 그의 손을 깨끗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죄악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조인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죄의 차이점 그리고 심판의 차이점, 그러니까 죄와 심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가장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은 빌라도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비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라도를 면제하지는 못했어요. 이 빌라도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12절로 가보십시오.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분을 믿지 않았던 거죠. 뭐 믿을 리가 없죠.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해야 했던 로마 공의의 심판이 아닌 한 값싼 정치인의 손에 이리저리 노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가 로마를 전복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가 될 것이고 빌라도는 그에게 그런 죄가를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로 공의를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통치권이 그것이 교회이건 정부이건 어떤 권력층에 있건 간에 그 하나님이나 인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1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박석, 우리 지금 성경에는 돌을 깐, 그렇죠? 리토스, 틀로토스, 틀로토스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로마식으로 재판을 집행하는 그런 자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가이사는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박석을 가지고 다녀서 그곳에 리토스 트로토스를 세우고 거기에서 판결을 선포했던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의 어떤 곳에도 그와 같은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에케 호모 거리에 약 한 30m 아래 정도 있는 그러한 거기에 있는 낡은 돌이 아마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박석 또 돌을 깐 뜰이지 않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읍시하소서 읍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보이신 위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가이사냐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가이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가이사를 선택하며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저 그리스도인가?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반대를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이사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볼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이것을 여러 다양한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좌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진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곧 심판의 장소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넣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희생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구세주이며 세상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분께서는 죽은 십자가,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도 복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믿는 신자들에게는 대속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의 자리를 대신 취하시고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 대단히 크십니다. 그분께서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방면에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화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뭘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승리인 동시에 사단에게는 패배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사단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승리였어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여지없이 부서지고 또한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오직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수를 봅니다. 사단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이끌고 갔던 거죠. 이것은 시편 94편 20절로 21절 말씀하심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라는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십자가가 그 십자가 사건의 광경을 우리 가운데 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소만 매우 상세하게 언급할 뿐인데요.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은 골고다로 보통 알려진 도시 내 한 지점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도시 외곽에 돌이 많고 해골 같은 구조를 지닌 곳이 본래의 골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 고든의 갈보리, 고든의 그 골고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러한 그 장소를 아마 보시게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 모든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은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듯이 구약의 모형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희생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조화시키려 애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것이죠. 각각의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네 복음서들을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대해 기록한 완전한 문장을 그러므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20절로 22절까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은 당시 종교 언어인 시브리어와 또 문화와 교육의 언어인 헬라어, 법과 질서의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폐의 글은 온 세상이 주님께서는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절 그 우리가 쭉 보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어떤 복음서 기자도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베일에 가려두셨어요.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암흑이 덮였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섬뜩한 자세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한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상 죄를 위한 처리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 암흑 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그분의 옷은 농부의 옷이었지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분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군사들은 이것을 제비 뽑았어요. 비록 이 로마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5절로 27절을 볼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것처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실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마리아의 이름을 영원히 결백하게 할 것이고 마리아에 대한 부정 시비는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지라도 결코 마리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어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가 않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부탁한 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제를 보면 넘치는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따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지요. 제가 방금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 이상의 것이죠.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이제 표현할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을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쭉 열거를 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멋진 말 하는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지요. 사랑에 대해서 멋진 말 하는 것은 문학적인 재능만 있으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만 멋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를 아프게 한, 자기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또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속썩이는 자식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 들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시면 아,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근심, 걱정, 눌림,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심, 걱정, 눌림, 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는 그랬으니까.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찾아가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근심 중에 마음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만났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일단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온 뒤에 눈물의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심 중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만나고 온 뒤에 왜 눈물의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는 사절에 나온 그대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에 사도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굳이 뭐 눈물의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겠죠. 마음에 눌릴 필요도 없고 또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방문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죠.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늘 걱정하고 늘 노심초사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을 사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근심할까봐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들을 안 하시죠. 왜 그러냐?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어디 아파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 절정은 용서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공격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누구를 근심케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근심케 했다 하는 이 말은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아가서는 결국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떤 사람이 사도바울에게 그렇게 근심을 줬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도바울을 심하게 공격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비방했지만 왜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또 리더가 있었겠죠? 그 리더가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용서해 주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징계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 징계한 것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딱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교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자꾸만 초래하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 사람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벌 준 것, 징계한 것, 그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징계를 했을까요? 뭐 교회에서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심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징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같이 데려가서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에 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세기처럼 이제 교제도 안 해주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제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 사도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참 큰 고린도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징계를 받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에게 나타내라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이제 위로해 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러면서 막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고 우리가 사랑해 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랑과 용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주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에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용서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형제가 잘못을 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일곱 번 잘못하고 일곱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분은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막 잡아가고 또 수용소에 보내고 그럴 때 이분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때 이 코리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집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언니도 결국 수용소에서 죽고 이 사람만 이제 살아서 결국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치 망하고 이제 수용소 다 이제 그거 없어지고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 몸이 되고 난 뒤에 이 코리 텐 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책도 여러 권 썼지요. 근데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읽어보면 이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독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정말 못되게 했던 그 간수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 순간 여러분 참 어떻게 했어요? 그 기분이. 자기 언니는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코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쭉 하는데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악수하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참 괴롭힌 그 못된 그 간수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내가 용서라고 설교도 했고 용서도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야,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네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된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탁 다가왔을 때 악수를 하면서 당신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허그해 줬어요. 허그하고 용서해 주었더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 코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미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은 안 내켜도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시고 악수해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니.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 대신에 용서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저는 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잘못한 것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야 되고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거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다 이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용서하지 마.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 사람 용서해 주려고 그래. 미워해도 현찮은 사람이야. 너 용서하면 안 돼. 용서하면 너 지는 거야. 너만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야. 용서하지 마.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잘 되는 거 원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 불행해지는 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만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 또 내 마음속에 미움 이런 것만 늘 가득하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미운 감정만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화만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정말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당장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요. 기쁨이 찾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용서 말로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마저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100% 말씀을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그대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들었자. 그거 원래 그런 뜻 아니에요. 이혼 정서만 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야.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려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고 메시아 날에 참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한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가이사에 소속되어 있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지금 가이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요 40%는 돈 섬기고 60% 하나님 섬기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우리 인간은 균형을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50%요 재물 50%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포장하지요.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돈 사랑한다 하면 너무, 뭐예요? 너무? 아주, 뭐예요? 신앙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돈은 조금 사랑하고요. 전부 이래요. 이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이 갈등.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이거 그 고민 안 하신 분 계세요? 예배당 옮깁니다.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당장 뭐가 갈등이 돼요? 내가 얼마 헌금해야 되지 이거?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누구 섬기고 있어요? 돈 섬기고 가이사 섬기고 세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삶을 버리고 너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정말 대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왕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다 말씀들이 더 정확해요. 율법들보다는 말씀들. 왕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무슨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어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 19장 6절.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여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누구만 있으면 되는 나라?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 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누구를 안 세우고 죽어버립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심을 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여호수아가 후계자 세우자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왕에게 세금 받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 안 받으셔도 된다니까요. 왕 하나 세우면요, 세금 두 배로 내야 돼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11조를 받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요, 11조 제사장이 내는 만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왕에게 줘야 돼요. 왕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군복이 필요하잖아요. 전쟁 나가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들 시대에 들어가는데, 사사는 요 세습이 아니에요. 필요에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가 사사가 돼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또 평안하고 또 타락하면 또 적이 쳐들어, 이렇게 한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지내는데, 사사 시대에 지내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평상시 상비군을 만들고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것은 상비군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만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만 있으면 안 되고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비군을 세워놓고 왕이 서면요, 적이 쳐들 때 항상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라면 일사불란 움직이는데, 그런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죠. 사무엘 두 아들은 사사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뇌물 한번 안 받고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사사라는 말은요, 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잘 해왔는데 내 늙었다고 너희들 날 버리나?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Yes, sir.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전에 11조 그 헌불하는 것 말고 왕이 얼마든지 세금 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만 주시는 왕이면 됩니다. 누구를 세우죠?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왕. 해서 왕들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면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마병이 있어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탱크 무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고대의 왕은 마병이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아내가 많아야 힘 있는 왕이에요. 정략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왕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무슨 재미로 왕 해요? 이런 왕?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이렇게 요구도 묻는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되면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늘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헌법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왕을 허락해라. 그런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조금 흉내를 냈어요. 솔로몬 완전히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은 아수르만 남은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대한민국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미 철학자들이 공부해놨고 정치가한테 다 공부해놨고, 그 국가가 뭔지를, 리워야단이다. 리워야단. 홉스의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마키아벨리즘의 국가를 보십시오. 국가가 뭔지를, 괴물들이에요. 괴물. 짐승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니까요. 국가가 얼마나 깡패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찬성자 있는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그 질문하는 그 자체는 너는 지금 너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세계 제국들은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요? 바벨론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 이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제국들을 물리치고 이 로마는 제국조차도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솔로몬과 다윗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줄 거야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막 기적을 향하고 표적을 이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자,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요? 예수님 군대 모집했습니까? 아니에요. 은금을 저축했어요?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장가도 안 갔습니다. 이런 메시아예요. 이런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진짜 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그대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들었자. 그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야. 이혼 정서만 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야.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려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고 메시아 날에 참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말씀도 놀라도 이렇게 도망갔는데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세상 신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 주라 이 말은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가 만약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택함을 입었잖아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다 주어버려도 되잖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고질문을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졌다면 세상 사람 뭐 달라 그러면 주어버리면 되잖아. 그게 누구 것이니까? 가이사 것이니까. 세상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 것도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드셔서 예수님의 만물의 주가 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불태워 없앤다고 방지를 기도할 때 했잖아요. 아멘 했죠. 기도 마칠 때. 믿지요? 이 세상 눈에 보면 불태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 없어질 것 중에 불태워 없애지 아니할 것을 남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일들이 담겨지는 자들, 진짜 생명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의 희생과 공로와 그 약속의 완성체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 사람은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될 거예요. 불에 탈지라도. 안 그러면 불에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물 속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에 태워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불에 태워 사라질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가이사 것을 누가 달라면 줘버려. 줘버려. 여기서 갈등되네. 얼마까지 줘야 됩니까?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우리가 앞으로 누굴 뭘 판단한다고요? 아니 앞으로 지금도 그래요.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들만 자.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들 천사들조차 판단할 자가, 재판할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도가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이기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파가 있고 반고소파가 있어요. 고신이 교단 하나 나눠질 때도 옛날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 이러니까 교단이 또 나눠진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주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말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들어 믿지 않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교인과 교인끼리 뭐가 붙었어요?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 법정에 소송을 그런 거예요. 너희의 불의를, 너희는 불의를 한 거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불의. 그죠? 불의. 불의가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은 남녀간의 성적 음행도 음행 맞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립니다만 우상숭배 뭐예요? 형상물에 절한 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형제라고 하면서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했을 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어요? 자기가 손해 안 벌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고소했잖아요. 그게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 음행 간음 같은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두 개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적인 문제로 간음도 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란 말이죠. 세상 사랑이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몇 사람 걸립니다 지금? 예, 술 취하는 자. 예. 나는 술 취하지 않는데 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 잔만 생각이 나도 그 사람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취하는 자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약을 드시더라도 끊으세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유업으로 받.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네가 지금 가이사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바울사도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소송 걸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줘버리라. 차라리 줘버리라. 가이사에 속한 건 가이사에 줘버리라. 이 얘기예요. 줘버리라 그냥. 그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 대부분 뭘 가지고 사업합니까? 진리 문제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거의 돈 문제일 거예요. 거의 돈 문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줘버리라. 줘버리라. 우리 노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송,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시끌시끌 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차례 그거 묶고 떨어지도록 줘버리라 그랬어요. 줘버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했어요. 법정 소송 비용을 나리고 아무 효과 없었어요. 줘버리라 그냥.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왕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게 손이냐 이이냐 이것은 아직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거예요? 말해야 할까요? 단지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를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네 소속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소속이 어딨냐. 우리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래 네 가져가. 라고 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에게 가이사에 주어버리는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만 보고 말씀 한번 해야죠. 이거 근데 너무 잘하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채투침에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였어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명예받는 거.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얘기 다 나와요. 장차에 가면 어디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몰라요. 율법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가이세계에 속해 있고 세상신에 속해 있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세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불타 없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 나라가 영원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란 말은 네 지금 소속 어디 있느냐? 너 소속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고.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근한도 있고 십자에 못 박을 근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를 놓아주고 뭐 죽일 수 있는 근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십자에 넘겨주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를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은 더 죄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고발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힘써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간단한 왕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잖아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랬지만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당에 왔지만 하나님,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소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월절 특사를 한번 풀어주려고 빌라도 노력을 했어요. 유월절 특사에 내가 하나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아 예수 필요 없다고 우리는 바라봐 달라고 강도가 나지 예수 싫다고 그렇게 고함 지른 자들이죠. 15절 그들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누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네. 그럼 그동안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던 건 다 뭐예요? 외식, 가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주의 주라고 믿으세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믿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부리시니까 그분을 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를 믿겠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88편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시편 89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버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끊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이 시편 88편 끝내버리고 89편 끝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그 버림받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누가 우리의 주로 믿고 따라가겠어요? 말은 예수님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주라 그랬지만 이 대제사장의 그 깊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에는 나의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는 나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 종교의 실상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오셨나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그 십자 못 박혀 죽은 예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세상에 로마서 5장에 오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도 가이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제자리뛰기예요. 가이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냥 제자리뛰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우리를 자기 안에 포함시켰어.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어.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는 일이 오늘날도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늘도 집행하고 계시니까 세상만 사랑하던 우리가 그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셨으라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아닌 십자가 안으로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고, 가이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한 대제사장의 이 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보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여주시옵시고 그렇게 이끌려 갈 때에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이상한 일들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길이로나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동지를 붙여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학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없겠습니까만 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세상 쾌락이 일시적인 해소를 주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과씨 하나에 맺혀질 사과의 수를 상상해 볼 수 있으신지요? 사과씨 하나는 너무도 작게 보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과씨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깨닫는다면 씨 하나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과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 하나리 반드시 땅 속에 묻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친구에게 알리기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저희 BBN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인데요. 저희들과 교제하시는 청취자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신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인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종으로 부름받는 것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를 자유케 해주신 한 분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고픈 강한 열망을 느꼈고 그래서 그 이끌림을 따라 남태평양으로 떠났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1: 선교 현장에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신학교나 성서대학을 다녀본 일도 없으시다고요?
2: 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열악한 위생 상태에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또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할 때도 있다는 거 알아요.
1: 그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 중에 목숨을 잃었고요.
2: 그 점에 대해서도 압니다.
1: 만약 부족민들 중 누군가가 형제에게로 걸어와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0: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다짜고짜 여러분의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는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남자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이 남자 스티븐 맥퍼슨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육상 트랙 선수였던 저는 대학 시절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희 형제를 키워주시던 외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외할머니께 제 뺨을 때린 그 남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2: 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3: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2: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를 납작하게 패주었겠죠.
3: 과거의 성품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야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2: 근데 옛 성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려고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3: 항상 주님을 의지하렴, 스티븐. 너에겐 그게 꼭 필요해.
2: 알아요, 할머니.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도저히 그 10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3: 넌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교사야, 스티븐.
2: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3: 응?
2: 저 실은 어제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갔었거든요.
3: 아니, 왜?
2: 교장실로 걸어가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 스티븐, 우린 계속 목사가 될 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어. 넌 이대만에 태어난 우리 집안 첫 아들인데 이젠 하나님께서 널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2: 25살 때 전 클라리넷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제토누가로 떠났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에드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저를 품어주고 위해 주었지요. 우리는 함께 지역 벼룩시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4: 자리를 옮겼네?
2: 가게 주인이 좀 옮겨달라고 해서 내 클라리넷 소리가 싫었나 봐. 에드, 내가 그렇게 시끄러워?
4: 아니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좀 시끄럽기도 해야 돼. 아, 근데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기는 해?
2: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해. 단단히 돌처럼 굳은 땅이지.
4: 스티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2: 아멘.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요, 형제님. 이 팜플렛 좀 읽어보세요.
4: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5: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이 책 한번 보시죠.
2: 저는 한겨울 날씨에도 거리에 서서 클라리넷을 연주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버스 운전 봉사를 하고 또 선교 교재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등 전 늘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그 선교 모임에서 메리를 만났답니다.
0: 스티브, 형제는 찬양을 인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군요.
2: 그리고 자매에겐 언어를 손으로 표현하는 은사가 있죠.
0: 수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저도 그걸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0: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화는 매우 유용해요. 저는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수화를 사용해요.
2: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알면 놀라실걸요. 매 회중들마다 몇 명씩 꼭 있어요.
2: 예. 이 모임에 나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0: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모임을 하면서 제가 선교 현장에 가기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2: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처음 만나보는데요. 그럼 자매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0: 남미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형제는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어요?
2: 별로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요. 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학교에 다니는 거고요.
0: 수화를 배우세요. 그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2: 메리는 제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청각장애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교제 모임에도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히브리어로 학생들과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배웠죠.
0: 군에 입대하셨다고요? 왜요?
2: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전 그냥 지나가다 상담만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누군가 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루 세 번 식사 제공과 가을 학기에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름에 훈련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0: 에이,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그 사람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군목과 상담을 하고 소령 앞에 앉아서 신체 검사를 받았죠.
0: 그럼 신체 검사를 통과하셨어요?
2: 혈액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아직 선교 현장에 갈 체력은 아니군요. 이봐 병장, 이 사람 통과야. 남부로 가기 전까진 훈련받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남부에선 8주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없었죠. 훈련이 끝날 때 전 1등 사수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전 신학교로 돌아왔고 메리를 다시 만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메리가 남미 선교 현장으로 떠나자 저는 왠지 분리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갔지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교회에서 저를 자메이카로 보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엔 극빈층 노인들을 위한 목회를 했죠. 몇 년이 지나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한 여자 선교사가 회심한 뉴기니 원주민들 몇 명과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 중이었는데 저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개인적 헌신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길을 변화시킬 결정을 내렸답니다.
6: 여보세요?
2: 저예요, 할머니.
6: 스티븐. 어떻게 지내니?
2: 아주 좋아요. 저 말씀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요.
6: 자메이카로 가니?
2: 아니요. 파푸아 뉴기니요.
6: 거기가 어딘데?
2: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6: 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그곳은 얼마나 있을 예정이니?
2: 2년이요. 팔 아래 클라리넷을 낀 채로 저는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지나 파푸아뉴기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타는 듯한 열기 속에 공항에 도착한 뒤 2주간의 훈련을 받기 위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네요. 전 정말로 통역이 없이는 어렵던걸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했죠.
7: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죠. 이곳에선 800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거든요.
2: 그들은 제가 자기들 언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제 피부색이 그들과 똑같아서요.
7: 형제님은 그들이 본 중에 첫 번째 흑인 미국 사람이에요. 집에는 잘 정착하셨나요?
2: 그 작은 오두막이요? 수도꼭지가 있기는 하지만 녹색 점액물질밖에 안 나와요.
7: 물은 선교의 상점에서 사시면 돼요. 거기서 식료품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꼭 모기장을 치고 주무세요. 그리고 말라리아 약도 드셔야 됩니다.
2: 걱정 마세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어찌나 어두운지 그렇게 깜깜한 건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7: 진짜 어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죠.
2: 그곳에서의 제 직함은 체육교사로 성교학교에 다니는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1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로 모두들 그의 부모들보다 먼저 부족 언어를 배운 아이들이었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건기에는 알러지로 고생을 했고 우기에는 사방이 진흙천지여서 금방 얼룩투성이가 되곤 했는데 저는 때때로 저에게 정말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그 남자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을 위해 저를 변화시키는 중이셨죠. 다음에 방학 때 저는 선교사이자 통역자인 분과 그의 아들과 함께 80km 이상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도보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이 10살이 되면 모두 도보 여행을 하도록 시키세요. 그럼 강인해지거든요.
2: 대단하구나.
8: 저기 좀 보세요. 카서울이 새예요.
2: 세상에, 꼭 공룡처럼 생겼잖아.
8: 저 발톱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2: 아, 우리 숨어야 하지 않겠니?
8: 저건 마을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에요. 괜찮아요.
2: 그 80km의 트레킹은 마치 쥐라기 공원에 간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글 속은 신비한 세계였죠. 우리가 습지대에 갔을 때 저는 어리석게도 고무장화를 벗고 축 늘어진 포도덩굴을 맨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시간 후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도 제 발이 파편들에 베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는 그 마을에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지냈습니다. 부활절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모였답니다. 땅바닥에 앉은 채로 그들은 통역자의 말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7: 하나님께서는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2: 4월 하순에 우리는 도보 여행을 마치고 선교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해에 저는 다른 임무들 외에도 트랙과 필드에서도 코치를 맡았는데 가끔은 벤을 렌트해서 친구들이 사는 먼 지역 마을에도 찾아가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했지만 제 영혼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10대 땐 달리기가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엔 술도 마시고 마약도 했지만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구세주에 대해 전해주었고 그땐 진심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995년 12월에 뉴기니를 떠나기 전 한 부족 여인이 자신의 신약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 독일인 통역가들 중 한 명이 지난 10년 동안 그녀 부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오며 헌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2년간의 선교 현장에 도전을 직면한 후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9: 여보세요?
10: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9: 스티븐, 너 어디에 있니?
10: 채터누가로 돌아왔어요.
9: 그럼 다시 뉴기니로 돌아갈 거야?
10: 아니요, 이제 생각 중이에요.
9: 그럼 잠시 집에 올 수 있지? 외할머니가 네가 돌아왔다면 기뻐하실 거야.
10: 그럼요, 꼭 갈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9: 잘 지내신다. 근데 네 동생은 여전하단다.
10: 지금 어떤데요?
9: 마약 중독자들과 어울려 싸구려 여인숙에서 살고 있어. 네가 여기 오면 그 애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10: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2: 2000년에는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답니다. 2년 뒤 저희 교회에선 제게 미주리에 있는 언어학교에 다닐 것을 구원했지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가는 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9: 스티븐, 네 동생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
10: 예?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9: 현기증을 느끼고 눈이 좀 안 보여서 병원에 갔대. 누군가 그 애가 마실 술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나 봐. 나중에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발작이 일어났다는구나.
10: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9: 병원에선 인공호흡기를 떼길 원해. 하지만 스티븐,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앤 죽게 돼.
2: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동생은 자가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몸 한쪽이 마비가 되었고 너무 고집이 세서 물리치료사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저는 언어 훈련 과정에 들어갔고 공부를 하면서 제 듣기 능력이 각 부족 언어의 억양을 구분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캐나다인 친구의 도움으로 언어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1년간 선교학교에서 체육교육을 하러 캐나다로 갔고 이후엔 다시 집으로 왔지요. 그의 남동생이 죽었는데 저는 그의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11: 제 동생은 49살의 젊은 나이로 그의 생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항상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저는 언제나 주리에 속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저는 뉴기니에서 먹었던 항말라리아 약제로 인한 합병증을 갖고 있지만 제 발을 굳건한 땅 위에 두신 주님을 위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발도 굳건한 땅 위에 두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새 생명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황경수, 이미향, 한신정, 정영경,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판다 엄지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많은 이들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히 밉니다. 창조론자들은 창조가 아주 잘 고안되어 있어 틀림없이 고안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시계는 범블벌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만약 시계가 고안자가 필요하다면 범블벌 역시 고안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것들은 가능한 만큼 잘 고안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창조 디자인의 미비점이라고 주장하는 한 예가 소위 판다 엄지입니다. 다섯 발가락 아래 발바닥 위에 판다가 여섯 번째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엄지는 발목뼈의 연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만약 판다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판다는 진짜 엄지를 갖든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진화론자들은 판다의 엄지가 아주 정밀하게, 즉 의사가 수술칼을 다루듯이 대나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지적합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진화론자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소련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인간의 가장 도전적인 시도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보낸 편지를 애지중지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 편지가 있다면 그 중에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를 제일 먼저 읽고 간직했다가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학설이나 사상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고 살면서 또한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비도 마티라는 사람은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다가 어느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보니 그 책에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는 수속을 밟아 당시 돈으로 25만 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까이 하며 잘 읽고 잘 믿고 잘 순종하면 그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사함도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대학 주소 www.bbnbi.org로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의 절반을 복음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과연 어느 곳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이는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뿌리가 없어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이는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고 또 어떤 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BBN 한국 방송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J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짧은 복음과 함께 제 방송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하기 원하는데 전도용 도구가 마땅히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J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ITL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성숙을 누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8가지 언어로 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는 각각의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만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즉시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와 함께 전하신 그 ITL 카드 한 장 한 장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동산 바깥의 세상도 역시 아름다웠지만 따가운 가시들과 귀찮은 벌레들, 무릎이 까지고 코가 막히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이제는 친근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아기에게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우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와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약속된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곧 그 귀여운 아이가 자기 부모처럼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는 둘째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의 아벨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결코 낳을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내기보다 죄로 뒤틀린 그들의 본성을 나타내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서 멜론을 뺏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가인은 그 부모들이 자기 것이 아닌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염병처럼 그 자녀들도 타락하게 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쥐는 구멍을 파는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랍 속담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새끼 요리는 물에 뜬다. 우리의 첫 부모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았어요. 그 부러진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와 나뭇잎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가족이라는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은 지 아주 오랜 후에 선지자 다윗 왕은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0: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만 성경은 첫 두 아들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예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이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흠없고 사랑하시는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온 우주의 왕은 그분의 책에서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아주아주 많이 들 거예요.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결코 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법인 죄와 죽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왕께서 용서하실 때 죽음이라는 값이 필요한 이유예요.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짐승들의 피를 받아주세요. 어린 양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더러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해야 돼요.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죽어서 불에 태워질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죄인의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작은 방법으로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언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여성이 암투병 중에 혼양인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은 암에서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목숨을 살려두셨는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돈도 많지 않고 기술도 없고 또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분의 집을 청소하는 이민자들이, 그분들이 와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작으나마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민 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음식을 사주거나 팁을 주었다고 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은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작은 일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분에게 선물과 돈을 주면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이분이 어떻게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의 그 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받은 대로 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격려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가진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고받는 그 고결한 순환 과정에서 그것을 배가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나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누구를 도와주면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느 선박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는 중에 필답고사 합격자들이 면접하기 위해서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접견실에서는 아무도 부르질 않고 스피커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기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20여 명의 다른 대기자들이 의아해하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조금 전에 들어갔던 청년이 신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연유를 물은 즉 나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노라니까 음악 소리와 함께 무선 신호, 즉 모리스 부호라고 하는 신호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컨대 생명, 본질입니다. 사랑, 진실, 믿음, 이것은 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은 non-essential value,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비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편안한 집에 사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혹은 식당에 갔을 때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서 진짜 소중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하고 사소한 것에 자기 삶을 거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풍자 작가 중에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이신 것입니다. 이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소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발달이 뭔지 아시죠? 삶은 계란을 까먹을 때에 계란의 넓은 쪽을 먼저 깨뜨리느냐, 좁은 쪽을 먼저 깨뜨리냐, 이것 때문에 넓은 계란파, 좁은 계란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투쟁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란 삶아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 삶아 먹든지 후라이 해 먹든 그건 사실은 넌 이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못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사소한 문제 때문이죠. 혹시 세계 평화 때문에, 민족 통일 문제 때문에 다툰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은 밥 먹다가 싸우고 설거지하다 싸우고, 심지어 교회의 분쟁도 가만히 보면은 넌 이슈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텍사스의 한 교회에 세독식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세독식을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겨주셨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세족식에 또 왼발을 씻겨드리자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건너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넌 이슈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흐트러지게 되고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본질과 본질을 잘 구별을 해서 본질의 우리 삶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그려야 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도외시한 채 다른 것의 삶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참으로 맺어야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본질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

0: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7가지 질문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슈를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 즉 고기를 먹는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신 사상을 가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밤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이와 같이 바쳐진 제물들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과연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님들, 즉 한때는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크리스천이 된 케이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위시 크리스천이죠.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우상 제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헬라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why not? 고기인데 먹으면 유익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고기파와 비고기파가 서로 알고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그러므로 우상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심지어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1장 24절에도 보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말하는데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상은 성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상이 아무 가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먹든지 먹지 않아야든지 큰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비본질적 이슈에 속하는 것,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넌 이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참 신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은 다 비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비본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실망하게 되고 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비본질인 세상 끝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자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제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심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심축이 사랑입니다.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nowledge, 지성적인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지식 중심으로 풀어갈 수가 있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We all have knowledge.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에요. 평소에 너희들이 늘 말하지 않았느냐? We all have knowledge.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지식의 양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도 알 만큼 안다. 우리도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평소에 그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의 기능은 우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써 남들을 파괴시키고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을 가져도 사실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지 그 나머지 세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철학적인 지성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참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뭔가 조금 알긴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조크이긴 하지만 그 또라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케이스.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 어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고복수 선생이 불렀던 짝사랑에 나오는 가사. 이 어학새를 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학새는 억새 경기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억새. 억새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아니에요. 이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몽골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과거에 LA 시장을 역임하신 분 중에 제임스 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얼마나 우기시는지 한시라고 다 한국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들을 깔보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이 상처를 안겨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봤을 때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에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판단하게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식이 완전할까요? 우리의 지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성인이 타락하게 되면 더 사악한 일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의와 반칙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본인은 반칙을 반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를 말씀한 후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동사형으로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build up 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edify, 격려하고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사랑은 낙심한 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보다는 사랑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 땅이 삭막하다, 세상이 삭막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삭막한 거 아닙니다. 물질 문명의 결핍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흘려야 될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삭막하게 된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고 작은 일에도 피키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흘려야 될 사랑의 강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데 사랑이 아닌 지식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다툼과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법 오래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올랜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그 ABH 가입금 때문에 그 당시 그분이 신학교 이사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한 3일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3일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원래 본인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비록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나는 괜찮다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만나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본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이상한 놈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알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하,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착한 척했지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는 결코 착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를,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지금 말라있는데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올해 주시면, 부어주시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꾸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말랐던 그의 가슴이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하트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삶들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 속에는 인간 사랑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attention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양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텐션하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확립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삶.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Many gods, many lords.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capital G가 아니고 small G입니다. 헬라의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Lord도 마찬가지 small L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다신을 섬겼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many gods, 하늘의 신, 뭐 바다의 신, 여러 종류의 신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될 주도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산만하고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뭘까요? 주식인가요?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뱅크 어카운트? 어떤 젊은 사람에게는 전화기가 아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의 역할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굶어도 괜찮은데 밥은 굶을지라도 전화기는 굶을 수가 없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잡다한 주들,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 혼란 가운데 살게 되고 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One God,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One Lord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내 삶의 중심 축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바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고 너무 크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퍼스널한,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한 것이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For whom we live.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For him we live.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 축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Through him we live.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은 사실은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님부터 와셨어요. 내가 지금 행사하는 능력이 다 어디서 왔나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장래의 소망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목적도 바로 될 수 있고 삶의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건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생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찾아왔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평탄할 때도 문제가 없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닉부이 치치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시죠. 사실 미국 분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최츠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죠. 수없이 좌절도 하고 뭐 수없이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신 책이나 그분이 만든 DVD를 보게 되면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나는 가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혹시 자막 보시나요? Impossible. 예,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걸 떼어서 읽으면 I am possible이에요.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적었지만 그게 apostrophe라고 하나요? 그 약을 표현하는 그, 그걸 붙이게 되면 I am possible. 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은 impossible이에요.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I am possible.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가능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어떤 impossible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중심축을 둔 사람은 I am possible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를 갖게 되는데요. 중보기도 축제가 바로 우리의 불가능을 I am possible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게 되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변하게 되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의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중심, 즉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우리 중심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짜 매제될 예매를 바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상은 가짜다, 바로 그것을 받는 말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갖고 오랫동안 우상을 숨겨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 삶 속에 새겨진 우상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상의 제물이 항상 이슈가 돼요.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먹는 고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미닝리스하다 그 뜻이에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은 넌 이슈다, 본질이 아니다, 참된 가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먹지 못한다고 낙심한 분이 계시나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잘 먹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든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잘 먹으면 배둘레만 굵어질 뿐이지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모든 물질들을 어디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생명에 투자할 때입니다. 생명에 투자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올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름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829년도에 영국의 그 정교를 믿는 앵글리칸 패밀리 가정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또 장래에 대한 꿈도 꾸며 살았는데 그의 나이 1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업에 파산을 하고 질병으로 신음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정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당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폰샵, 폰브로커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당포는 험악한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등을 치고 폭리를 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누추하고 치사한 곳이 전당포죠. 이 윌리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은 좀 벌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전당포에 나갈 때마다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만 하는 수전노로 변해가고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전당포 주인 생활하다가 남의 덩이나 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삶 대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런던의 가장 험악한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에 찌들고 술과 도박에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또 쓰라남은 버린 옷이나 가구들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을 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당포에서 그냥 돈만 벌고 살았더라면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뻔했는데 생명을 위해 삶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도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본인의 삶도 찬란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는 항상 본질과 비본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시고 참 사랑을 발견하시고 참 비전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BN 방송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도록 방송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0: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명의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처음 타락할 때 항상 망했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애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숨 쉬듯이 그냥 그렇잖아. 공립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 I'm gonna bring my husband tomorrow. 근데 남자가 여자 선생님이 여자가 왔어. 그럼 우리는 허즈번이가 근데 이거 애들한테 this is my husband. 여자 선생님이 여자 데리고 와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Officially 아무렇지도 않게 창피하지 않게 no shame. 또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동거. 크리스찬이랑 난 크리스찬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확실하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커밋먼트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동거에 대한 쉐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동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저 친한 분도 아들이 뭐 이렇게 걔도 싱글인데 어쨌든 집을 샀다가 이렇게 렌트를 주는데 어떤 여자애가 코리언이래요. 해프 코리언인지.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막 내면서 자기 설명을 쫙 이메일 했는데 뭐 자기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없을 때는 안 오고 꼭 내가 있을 때만 와서 자고 가니까 괜찮냐고. 근데 그게 이렇게 맞는데 뭐 전혀 그 남자친구가 얘가 있을 때마다 every night 자고 가는데 내가 없는 나의 데이터는 안 오니까 he's not gonna bother you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걔는 엄마가 걔가 그런 걸 알겠어요? 뭐 알아봐야 뭐 어쩌겠어요. 다 큰 자식이. 근데 어쨌든 no shame이야 no shame. 그런 컬처에서 얘가 사는데 이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참 끔찍하다. 근데 뭐 항상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책 제목도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여기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기 혹시 한 총각인데 나중에 내 아이를 위해서 왔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총각 없어요? 이거 봐. 이런 총각들이 너무 네, 이런 총각들을 잡아준다니까 자매들이요. 진짜 항상 보면 한두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죄송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아이도 없는데 아이 아빠들도 안 오는데 이 총각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 총각들이 정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엘리먼이 있는데 맨 위에는 이제 직속 패밀리죠. 엄마 아빠. 피크니까 특히 패밀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커리큘럼. 부모의 역할은 그냥 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잘 키워서 뭐 하지만 그걸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항상 문제인데 정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이 자녀를 디사이플십 부모 패런후라는 패런후시라는 건 어떤 면에서 디사이플십을 포함한다. 이 자녀를 내가 나만 주의 제자가 아니라 이 아이도 주의 제자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가 멘토 역할에서 이 아이를 디사이플링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그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친척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뭐 삼촌 이런 분들이 만약 옆에 계셔서 여러분과 같은 보이스로 같은 빌리프 시스템으로 같은 월드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밌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성장할수록 어릴 때는 다 그 말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버님 말씀이지만 클수록 우리 아빠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 한 번씩 이제 peer, 동료들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엄마가 아닌 제3의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의 영향이 들어가는 게 좋고 예수님을 믿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다른 어른들, 그러니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모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른 피겨가 제3자가 한마디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말을 강화해주면 같은 뷰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것, 가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동성연애는 obviously 죄다. 근데 몰라요.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거 갖고 수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딸은 또 굉장히 리버럴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를 서포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컴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디베이트를 하면 얘는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0: 제가 너 자기 그 동료 중에 동성연애 하는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얘한테 그걸 컴패스 했대. 자기가 동성연애라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리젝션을 느낀다고. 그래서 맨날 뭐 이제 한 두 시간 떨쳐지면 내가 뭐 하니 그러면 지금 자기 뭐 그 저기 코워커를 만났는데 뭐 누구 만났는데 그럼 걔를 만난 거야. 야 엄마 이쪽 해. He needs somebody to listen. 왜 그게 너가 돼야 되냐. 맨날 누가 보면 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걔는 동성연애자기 때문에 자기랑 데이트한다고 오해를 안 한다는 거야. 남자인데 제가 좀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실속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아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저희한테 그랬더니 걔 뭐 꼭 너 닮았구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도와준다는 식으로. 어쨌든 그런 그 제3의 사람이 똑같은 보이스 국가 여기 지금 플랙이 빠졌어요. 성조기가 지워졌어. 트럼프가 국가 아이고 요새 같으면 정말 정말 노땡 교회 보이스죠.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 밸류랑 안 맞는 이렇게 지금 응? 법적으로 합법화 시키는 이런 나라요. 네이버훗 어때요? 옛날 같으면 엄마 옆집에 놀러 갔다 올게 그럼 밥 먹을 때까지 와 이러고 안심하고 보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집에 가는지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신지 지금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노바디 노우즈예요. 옆집에 가서 있는 동안 애들이 거기서 나쁜 거 보고요 익스포즈 되는 확률이 높고요. 옆집에 가서 부모님이 계셔도 혹시 방 닫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 애들끼리 모여있다 오버나잇한다 그럼 여러분이 딱 긴장하셔야 되는 어디 가서 슬립오버 옛날처럼 그래 가서 공부하고 놀고 와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에 저희 딸이 우리 교회 너무 착실한 집사님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언니들끼리 언니들 틈에 얘가 1학년 때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언니들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누구 언니가 그래서 얘기다가 너무 기가 막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막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성적인 거를 이렇게 뭐랄까 비유를 은유법을 들어서 한 거를 얘가 듣고 와서 제가 하는데 저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뭐 얼굴이 빨개져서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다시는 제가 그렇게 애들 여자애들끼리 다 믿는 집 걔네들 나쁜 애가 아니에요. 걔네들 어서 듣고 이게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라 싶으니까 지네끼리 막 얘기한 거예요. 이 꼬마 앞에서 한 살 두 살 많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얘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고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도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형이 포르노를 보고 있었더라. 근데 그 어머니는 제가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피라 어머니 제가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10분 있다가 기도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러는 경건한 어머니예요. 기도 중이면 전화를 받지 마시든지.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걸 봤다는 거 엄마는 꿈에도 모르죠. 제가 말 안 했어요. 기도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막 혼나 싸울 것 같아 무서워서. 근데 걔가 물론 잘 컸어요. 그 집 아들이. 그렇지만 그럼 부모님 다 안수집사 큰 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아들이에요. 내가 그 집에 놀러 간다 할 때 그런 거 가서 보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지들끼리 놀러 갔는데 형이 그런 거 보고 있었더라. 마켓플레이스는 이거는 이제 TV를 비롯하여 요즘 말하는 SNS, 모든 미디어, 인터넷 아주 문제가 심각한 좋은 것도 있지만 뭐 교육방송 이런 거 뭐 네이처에 관한 거 그거는 아주 극소수죠. 훨씬 더 걱정스럽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이 파지티브한 문화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는 거는 그래 그나마 위에 세 개가 힘을 합하여 줘야 되는데 이거에 이 역행하는 이 뭐 네이버부터 좋을 수 있지만요 이 나머지가 너무나 파워풀하게 거센 그 포스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교회와 가정이 친밀하게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뭐 승리는커녕 이렇게 서바이브 하기도 힘든 것 같은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세대에서 이제 빛과 소금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현대.
1: 질문하네. 네. 그 학교는 그 스테이트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학교.
0: 그렇죠. 팔러스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 스쿨을 보낸다.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지만 여러분이 그냥 퍼블릭 스쿨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전 이번에 걱정하자. 교과서에도 분명히 이제 결혼이란 정의가 바뀔 거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런 그냥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문화가 바뀌니까 우리도 이제 이 문화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을 1대1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뭐라 그래 어떤 면은 홀리한 그 결혼이라는 그 가정의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속 좁은 편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까 상대주의 나왔지만 왜 네 말만 맞냐 우리 말도 맞다 우리가 이제 정말 소수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1: 그 내년에 우리 큰아들 그 학교 그 프리킨더가든부터 보내야 되는데 그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크리스천 그 프라이빗 스쿨 보낼까 아니면 그 퍼블릭 보낼까.
0: 예, 네. 옛날에 저도 저희 아이들을 처음에 보낼 때 남편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지만 크리스천 스쿨이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 우리 아이가 지금 33살이니까 큰애가 그때는 뭐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저 결혼에 대한 정의가 96년인가 왜 제대로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하고 남편은 그래도 문화는 있으니까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보내서 얘를 거기서 보호된 환경에서 키울 거냐 아니면 세상에 어리지만 나가서 바른 밸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보낼 거냐. 물론 목사 가정에 뭐 애를 뭐 그땐 둘이었지만 셋이나 사립학교 보낼 돈도 없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는 퍼블릭스쿨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퍼블릭스쿨을 보낼 경우는 가정에서 확실하게 너가 만약에 아이가 그런 걸 성교육도 왜 뭐 학교에서 필름 보여준다 저는 놀비스 제가 먼저 보러 갔어요. 프리뷰 해주잖아요. 뭐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떡하나 보러 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그 필름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보라고 제가 오케이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요즘에는 프리 섹스 하면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돔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건 얼마나 웃긴 소리예요. 네가 세이프 섹스 그러면 콘돔을 나눠주면 그건 뭐예요?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서 이런 말이 참 녹음에 좀 그렇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그런 세대니까 그 대신 집에서 확실하게 크리스천 밸류를 만약에 아이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결혼 뭐 아빠 엄마 아빠만 이렇게 아빠가 남자끼리 아빠도 있는 거대 엄마도 있는 거대 그러면은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보자 창세기 그림 성경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아담 남자 보이 여자 걸 해서 만든 게 패밀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거는 that's not right 왜 나쁜지 어리지만 그런 거를 어린아이의 용어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아마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점점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어쩌면 우리들의 노릇을 잘 못해서 이런 세대가 올 수도 있었었다.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지는 세대에 살고 조지 바나에서 뭐 2004년인가 2007년인가 썰대했는데요. 제가 썰었는데 조지 바나에서요 그 목사님들의 월드뷰를 썰대했어요. 목사님들의 월드뷰 세계관. 근데 너무나 좀 죄송하게도 슬픈 것이 51%의 미국 목사님들 한국 사람 아니고 뭐 그중에는 한국 분들도 섞였을 수 있겠죠. 51%의 개신교 목사님들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구원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이런 거를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는 49%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1% 중에 제일 수동한 교단이 남침례 교단. 미국은 남침례 교단이 이렇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51%만 기독교 생활을 갖고 있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은 기독교 생활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나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고 리더들의 책임이고 뭐 너 잘못이야가 아니라 리더된 부모들이 제대로 뭐 이런 출액 뭐 세계관 출액 많이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애들은 당연히 이 거센 이 폭풍 같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문화에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따라가게 돼요. 숨 쉬듯이 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 문화를 볼 때 여러분의 자세가 뭐냐. 예를 들면은 뭐 랩, 뮤직, 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문신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현대 문화라고 느끼는 그런 그 주로 음악이나 영화나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어떤 자세, 이거는 그 추천도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거부와 고립이에요. 거부는 말 그대로 리젝트 하는 거죠. 고립은 아이솔레이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고립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절대로 댄스도 가면 안 돼, 영화도 보면 안 돼, 거기 나쁜 게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패밀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잘한 분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PK, MK여서 나는 정말 애들 다 영화 보러 가, 나는 못 보러 가고, 어? 뭐 여기 같은 고등학교 프람 댄스 파티 가는데 그날 그런 애들이 가서 천연성을 많이 잃는다더라. 사실은 그렇긴 하대요. 넌 절대 가면 안 돼. 댄스 못 가. 애들 저도 가보니까 뭐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 가보니까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데 정말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애들이 뭐 그 7학년, 8학년 때 뭐 댄스 하다 제가 뭐 하는가 하면 가보니까 뭐 이렇게 어깨에다가 어깨 서로 하고 뭐 이러고 서 있고 구석에서 또 막 그 아이 진짜 뭐 학교 문화 진짜 웃기지다 짬뽕이다. 근데 그럴 때 절대 안 돼. 너는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야 이런 태도야. 그럼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건 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현대 문화를. 사실은 문화가 악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스트릭하게 하면은 악은 모든 문화에 퍼져 있으니까 모든 걸 피해야 된다. 영화도 가만. 제가 큰딸을 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 애들이 영화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 보는데 안 되는데 가지마. 근데 또 다행히 애가 여자애라 순종형이라서 정말 댄스 한번 안 가고 영화 한번 안 가고 고3 때 프람은 갔어요. 제가 좀 미안한 게 프람을 안 간 데다가 자기 친구가 막 가자고 해서 무슨 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닌 누가를 태줬는데 너무 싫었대요. 그 남자가 중국인데 제가 봐도 싫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요새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가봤어야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있으면 그래서 아직 지금 못 갔는데 어쨌든 가지 말라니까 안 갔어요. 근데 다행인지 대학을 가갖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막 학생회 활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활발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에 이 뷰의 결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악하다 그러셨나요? 선하다 그러셨나요? It is good 그러셨죠. 그것이라 그랬는데 현대 음악 랩이면 랩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힘든 구분인데 예를 들면은 2년 전인가 코스타 작년인가요? 어떤 여기 시카고 코스타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뭐 굉장히 세련된 음악을 한 거 기억나서 작년이었나요? 막 정말 깜짝 놀라게 막 너무나 세련된 현대 음악을 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할 때 뭐 하여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와 근데 멋있긴 했어. 조금 가사는 완전히 고금적이죠. 이 음악의 형태는 완전히 세련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새 음악은 뭐 그렇다고 말해줘 왜 그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 가사가 뭔지는 그냥 뭐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주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막 이래도 못 듣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다 힙합 지금은 다 또 쫄바지인데 막 애들 다 힙합 바지 입을 때 너는 보수적으로 딱 달라붙는 바지 입으라 하면 애들만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새 다 이렇게 분노가 돼. 걔만 또 옛날 사놓은 바지 있으니까 이딴 거 주면서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입어. 그래 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만약에 그 뮤직의 형태를 좋아해. 근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속에 깔려.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것 문화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author의 인텐션이 뭐냐를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도 옛날에 뭐 저희 딸이 뭐 대학교 삼순이가 너무 재밌다고 엄마 비디오를 갖고 와서 엄마 같이 보자. 근데 저를 피곤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영화를 보다가도 이집트의 왕자 프린스 이집트 저건 완전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네. 엄마 플리즈 뭐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다. 삼순이가 너무 재밌는데 이 뚱뚱한 아가씨가 막 이렇게 뭐랄까 보통 뚱뚱하면 응? 남자친구도 없어야 되고 이런 현대 요새 그런 문화에서 너무나 이렇게 뭐 좋은 집안에 잘생겼던 그런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해소가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보면 밸류가 결혼도 안 하고 자요. 또 막 응? 남자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야 저거 봐라 걔 저랑 하고 저렇게 자면 되냐? 농담이지만 걔가 엄마 플리즈 그냥 인조이 그러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다 교육이에요 그게 그래 맞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니까 결혼 이게 재밌지만 저 속에서 저 사람이 은근히 주는 메시지가 뭐야 It's okay 그럼 너가 좋으면 결혼하기 전에 자도 괜찮아 요새 문화가 또 기절하겠는 거예요 요새 뭐 유명인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배가 이렇게 뭐 언제 결혼식인데 혼수 선물이에요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이게 임신약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나와가지고 이거 혼수 선물 지금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요새 애들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It's okay.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도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세대예요. 그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피겨들이 나와서 하니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막 영화도 보면 안 돼, 비디오도 보면 안 돼가 아니라 가능하면 같이 보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내가 걸릴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조건 악하다 하면은 그건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기 때문에요 더 몰래 하고 싶어요 너 절대로 영화 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억 남자분들 엄마 하지만 몰래 했지요 그죠 몰래 아까 누가 어떤 목사님도 몰래 나쁜 거 봤다 그랬잖아요 김혜고 목사님 전 못 알아듣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그 야동 같은 건가 뭐 보셨다고 그랬죠 아침에 몰래 누구 그분이 죄졌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무조건 하지마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은 단순히 하지마가 아니라 나의 동기를 분석하고 그 죄를 내가 정확히 알 때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뭐 상황 나쁜 상황 장소 관계를 피한다고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부 고립하다 보면 잘못하면 제일 무서운 게 자기의 self-righteous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 내면은 완전히 아닌데 겉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쟤는 댄스도 가고 쟤는 영화도 가고 쟤는 그냥 그 크리스찬 그건 더 나쁜 거죠. 차라리 댄스 한번 하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두 번째는 또 완전히 거꾸로예요. 야 쿨하다 야 그 코뚫리가 되게 멋있다 너도 뚫어 뭐 이런 거예요. 엄마 이거 혀 뚫어볼까? 멋있다 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모가 한국 부모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얘 뭐 이런 거. 애들한테는 쿨한 엄마. 근데 그것은 뭐 어떤 모든 것은 이런 부모들은 같이 중립적이다. 뉴트럴하다. 밸류가 없기 때문에 It's okay. 뭐 쿨하게 막 세련되게 근데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건 없어요 가치가 이들 그로와 배시지 뉴트럴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사람을 나타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어프로치예요 성경적 통합 무조건 노가 아니라 Let's think about it 네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니 예를 들면 야 미쳤냐 의외로 한국 커뮤니티에도 게이 레즈비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있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옛날 저희 교인들 자녀 중에도 어머 걔가 어릴 때 귀여웠는데 근데 걔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모는 말 안 하지만 걔가 게이예요 그래서 장가를 안 가고 지금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왜 그러니까 항상 바이올로지컬하다 그럼 하나님은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거를 금하라고 하셨겠어요? 디베이시 심하죠 메디컬 쪽에서 바이올로지컬하다 바이올로지 지인에 의해서 그게 뭐 그렇다는 게 있고 아니다 라는 디베이시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인 사고 패턴 속에서 문화에 대응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옷이나 머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머리 물들였다. 어머 저 사람이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이 머리보다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늘 아침에 그 헤어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나의 영생의 문제와 내 가족들의 영원한 문제를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생의 문제 오늘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유다도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뉴스를 듣고 결국에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 모든 광경을 매일 뉴스로 지켜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외교적 잘못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됐는가를 너무나 명백히 알았어요. 10절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버리게 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히스기야도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이 죽고 산헤립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 틈을 타서 히스기야도 아시리아를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까봐 역대하 32장에 보면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것을 지켜보았던 그 히스기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이나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상대로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와요. 전쟁을 일으키고 총과 칼로 예루살렘을 휩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그는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을 마셔라. 자기 포도를 먹고 자기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역으로 옮기리니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떡과 포도원이 풍성하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새로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항복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겠느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갈멜산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수르 산헤립의 대결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산헤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복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삶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앗수르를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불안 증세에 빠져 있어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옆에 서 있는 대학생, 여대생 같은 자매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란 여대생이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이제는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저씨한테 이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기를 시작합니다. 수원에서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서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20대인가 30대 초반의 여자에게 하이힐로 얻어맞고 뺨을 맞고 이유도 없이 폭행에 시달려야 했었어요.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불안 증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삶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이 불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6.7%였어요. 4명 중 3명이 매일 불안에 빠져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이 크냐고 질문했더니 79.8%의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가 비어져 가면서 불안합니다. 이제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언제 퇴직을 당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절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의 사건을 면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평점이 좋은 왕이에요. 평점 5개, 별 5개를 받은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평점 5, 만점을 받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23장 25절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인데 요시야도 평점 별 5개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고, 6절에 그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예루살렘을 채웠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앗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앗수르의 속국이 됐습니다. 앗수르가 속국이 된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서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다메섹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었잖아요.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 아니라 아수르와 가나안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요.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숭배해왔던 모세의 노뱀마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중화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조직과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킨 게 히스기야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의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늘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앞으로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오자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철군만 하신다면 왕이 원하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면요. 23톤, 24톤입니다. 1톤 트럭 23대, 24대분이. 금 30달란트면 2.3톤입니다. 2톤 트럭 2대하고 반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은과 금을 수집하기 위해서 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의 벽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베껴서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보내요. 산헤립은 이 조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군을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17절에 보시면 랍사게, 다르단, 랍사리스, 아수르 대표단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대표단이 엘리야김, 센나, 요아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여기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산헤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칼과 탱크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말로써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비난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칼과 무기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가장 중심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온갖 비난의 말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는 먼저 1단계의 조롱을 합니다. 조공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이 1단계, 2단계로 전개되어져요.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 랍사게는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18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뢰한다는 말이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랍사게가 제일 먼저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고 히스기야의 선택, 남유다의 선택을 미리 예상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 아수르 사네립 랍사게는요 완전히 유다를 분석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행동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수르를 배반했으면 강대국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 도다. 애굽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손에 찔려들어간 같이 애굽이 결국 너희의 고통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요, 너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산당 제거는요 유다 왕들의 필생의 과업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만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신앙의 미신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의 예배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건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지금 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다 알고 히스기야를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히스기야 산당 개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왔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산당 제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할 정도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랍사기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몇 명이라도 너희가 내게 보내줄 수만 있다면 기마병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사네립하고 내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탈 사람이나 있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내기하자. 말 2,000마리 줄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그 모욕감에 세 사람의 사절단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올라오고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맞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남유다 위에 히스기야 위에 하나님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수르의 교만이요 그리고 사네립의 파괴된 마음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적 심리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는 비난의 말과 우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히 내뱉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끈질긴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태가 다쳤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비난처럼 무서운 게 없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2014년 12월 28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한 박성범 선교사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한 살 된 아이가 그 비행기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성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의 일간지마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복음 전하러 간 사람 그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악성,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마 샬론 교회가 있는데 이 마 샬론 교인 41명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함께 공동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1명 한 교인 모든 교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 교인 5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죽고 마 샬론 교회에 41명이 죽고 베다니 교회 성도 5명이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온갖 악한 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없는 거다. 니들이 쇼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마 샬론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재난과 재앙은 일어난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당한 일은 정말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랍사게가 이렇게 네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조롱하고 있을 때 유다 대표자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26절에 청하건대 아람말로 얘기하, 우리 아람말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얘기하고 유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마라. 왜요?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랍사게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랍사게가 오히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랍사게는 2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조롱을 퍼붓습니다. 히스기야를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께 속지 말라. 왜 유다 대표단들은 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의 대리자로 보내셨다. 히브리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균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국가든지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 자체를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영혼을 다 녹여버려요. 그의 자아가 다 파괴가 납니다.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없신 여기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를 당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자아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랍사게 사탄은 지금도 온갖 낙심의 말,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더 이상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원기범 아나운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가 같이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최정건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기범 그 아나운서가 아들을 낳자 이 최 목사님이 강남에서 인천까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축하하러 오면서 원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극동방송의 그 아나운서의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마음을 알고 최 목사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키울 거다. 부모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최 목사는 그 마음을 알아채리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랍사게는 큰 소리로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도 앗수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납사계 말이잖아요. 들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말이고. 근데 납사계는 거꾸로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을 앗수르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지라 하시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33절에 하반절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딨냐?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그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무엇이 간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건져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내립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번 수없이 우리 마음에 전쟁터가 되는 아수르의 사내립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온갖 비난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IS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를 통해서 세계와 전쟁 중이고 어제 시청 앞에서는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와 기독교가 대립 중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전쟁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 있잖아요. 낙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 언제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됩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직장생활에서 동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 우리는 그 허우적거리고 결국에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의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인간관계 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미끄러지며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김유정 자매 그 손집사님하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단 몇 달이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손재훈 집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저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난합니다. 너 목사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며 왜 죽었냐?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도 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지쳐버리고 마는 것.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 믿음이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말라. 이게 같이 가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원기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된다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입학원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입시 그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나운서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졸업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졸업하고 8개월째 극동방송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합격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 보기에 미안해서 새벽 일찍 도서관에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4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시험 시험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대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 준 어머니의 믿음. 그가 극동방송의 아나운서의 첫걸음을 내 디뎠을 때 어머니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최근에 캔자스시티 스타즈에 칼럼을 하나 쓰셔서 그 칼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지 직업적으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빌리 그레한 목사님 우리한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이 있다면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 당신의 직업에 성취할 만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 빌리 그레한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신 최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그분이 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의 미래의 계획만이 내게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BBN 라디오 방송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식이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라도 청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매체가 순수하게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 내용은 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BBN 방송의 특색이 바로 이렇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진행자에게 초점을 두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이 BBN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0: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 중에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오늘 여러분이 뭐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든 뭐 교수님으로 가르치는 일이건 혹은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쪽이든 여러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스 목사님의 설교 바세바 신드롬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구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1: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0: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그 삼손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이 이제 이 들릴라가 어떤 의도로 자꾸 이 힘의 괴력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지 그 눈치를 채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들릴라가 자꾸 그 괴력의 비밀이 뭐냐, 비밀 좀 알려달라 캐물으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7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여기에서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여자가 큰일 날 여자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들릴라가 막 계속 집요하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11절에서 그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또 둘러대서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12절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는 짓을 들릴라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제 비밀을 밝혀가지고 그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가. 아니, 내 고등학교 때 철이 좀 들면서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야, 이 내가 참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어지간하면 성경 편이고 근데 성경을 어지간하면 믿어주려고 애쓰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게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본 적 없습니까? 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뭐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다 받으시는가 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이게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어도요, 이 신학적으로도 이걸 답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심했는데, 답은요, 의외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바세바

바 신드롬이라는 거는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그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한 논문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제 그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 그 논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이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 이걸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바세바가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이니까요. 다윗이 그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바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현지 왕으로 있던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그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그 등극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잊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 바세바라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자기 그 삶 전체에 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치명적인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그게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그 인터넷 강의로 그 김민주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강의에서 이제 강사가 이 바세바 신드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패가 망신의 예를 쭉 열거를 하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이 외도로 아이를 두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 또 CIA 국장이 자기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파면을 당한 케이스, 그리고 그 IMF 총재가 프랑스 대선의 야당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했던 IMF 총재가 섹스 스캔들로 추락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는 케이스 이런 걸 쭉 열거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강사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주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은 인간은 그런 성공에 도취해가지고요. 그런 케이스로 바로 얼마 전에도 누구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지만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상황의 결과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삼손이 그 논문에서 말하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평생의 삼손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라는 예쁜 여자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삼손이 지금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으냐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그 유혹하는 들릴라가 막 기어 죽겠다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던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삼손은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눈 뽑히고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그 그림자가 자기 목구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방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 중에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오늘 여러분이 뭐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든 뭐 교수님으로 가르치는 일이건 혹은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쪽으로 쪽이든 여러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이 바세바 신드롬은 꼭 그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담배 피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담배갑에 보면은, 요새 그 담배갑에 보면은 그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린 그 흉측한 사진 막 해골 같은 거, 그런 게 그려져 있다면서요. 아, 난 그 그려져 있는 거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한 그림 그리고 경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막 담배 피는 사람 막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같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필까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제 폐암에 걸려서 그 말기 그 죽기 직전에요. 그 공공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병실에서 찍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환자복을 입고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초췌한 얼굴을 하면서 그 회한의 그 고백을 하는 걸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은 이렇게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분,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여전히 담배는 지금 뭐 계속 뭐 어린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담배 배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음주운전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그런 소식 우리 한두 건 듣습니까? 계속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통계 기억하십니까? 작년 한 해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 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술 먹으면 저렇게 그냥 남의 인생 망치고 내 인생 망치는 거 들리지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운전대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또 오늘 설교 들으러 왜 오셨습니까? 성경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이고 그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그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삼손의 사례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또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내용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사고 팔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방심하고 사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지금 방심하고 살고 계시는 분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속에서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자칫하면은 내 눈도 삼손처럼 저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 조금만 좀 이쁜 여자가 주변에 다가오면은 마음으로 벌써 긴장하고 경계하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해프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 이상한 삶을 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 경고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 예배 시간에는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상을 한번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혼란 그 자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쯤 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너무너무 방심하고 있는 마치 지금 그 들릴라 무릎을 베고 지금 잠에 취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6장 1절 이 한절 속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첫 마디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도로 보면은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최남단,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데가. 그리고 또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국경은 블레셋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블레셋을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은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요, 요주인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원수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를 관통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손의 심리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들이 뭐, 난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블레셋을 관통하는 동안에 삼손의 자신의 뜻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든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멋있고 이게 너무 거침없고 아니 남자가 막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방심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 갈비뼈 여섯 개 나가고 다리 부러지고 이빨 한 일곱 개 나가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 그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뭐냐?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시선.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삼손이 그 나가는 과정에서 막 그냥 맞아 죽을 뻔하고 갈비 나가고 막 그 과정에서 막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 에낙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면 그 가사에 가자마자 그 기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원어로 보면은 이건 창녀예요, 창녀. 가사에 가자마자 그 율랑녀 를 보는 이건 아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가사를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누구가 아니에요. 항상 나 망하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과도한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지난 한 주 인터넷 검색에 주로 뭘 검색했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에서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같으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의미를 두고 보는 그게 뭐냐가 내 영적인 상태예요. 지난주인데요. 저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 늘 저녁에 이제 공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무리하게 오후까지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 이 목이 뭉쳐요.
그래서 이제 목이 뭉치니까 이게 혈관을 눌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제 두통하고 막 눈알도 아프고 월요일마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막 자전거도 타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때뿐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제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16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화요일쯤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목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뼈인 줄 알았대, 뼈. 그렇게 이게 이제 뭉쳐있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또 월요일날 또 이제 또 참 힘든 시간이 예고되는군 그러고 있었는데 고맙게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구 목사님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부탁을 들어달라고 목사님 목 뭉친 걸 자기가 그 마사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좀 풀어드리겠다고 그 한 번 꼭 그렇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염치가 없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특세 마치고 새벽에요. 한 6시 반쯤 돼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아, 이분이 벌써 남자 중에도 막 이 덩치가 크고 막 손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데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막 세게 누르는지 그래서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비명은 못 지르고 막 계속 그냥 막 이 고맙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정성껏 그 손 보니까 정성껏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얼마나 막 세게 그렇게 아프게 한 30분을 하고요. 고맙게도 내일 한 번 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 내 이제 또 4시 반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어제 다 헤집어 나가지고 이제 건들기만 해도 아픈데 또 이제 이거를 막 하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방금 이렇게 고마운 분 만나서 그 어깨 마사지를 받았다고 만져보라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졌네. 그걸 다 풀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두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부부 오랜만에 월요일날 데이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우아하게 참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만큼 이 어깨가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프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런 방법을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그렇다고 또 그분 보고 또 매주 와서 하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뭉친 어깨 풀어주는 마사지 그리고 분당 이렇게 이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깨 뭉친 거 풀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맨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어떤 이거 잘한다고 소문나 있는 게 있어서 주소가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저는 주소를 지도에다가 넣고 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그 길목 그 길목 2층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 인식 못했을까요? 어깨 뭉친 거를 저렇게 푼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보니까 마음에 그게 걸려지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그 분당을 다닐 때마다 어깨 뭉친 곳 푸는 데가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지 생각보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그 창녀를 봤어요. 창녀를 뭘 의미할까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그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마음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하면 문제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영적으로 우둔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무뎌져가지고요. 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예민함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들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참 이 세속화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뭐 목사고 뭐고 뭐 사람 많은데 뭐 설교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거 누가 그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뭉치는 거 풀어주는 데가 요긴하다는 걸 모를 때는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보면서도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는지 자체를 내가 인식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 그거 필요 없고요. 장로 그거 필요 없고 오대지 예수 믿는 거 별로 쓰잘데 없고요. 내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 제가 이 설교를 그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 하나가 제게 참 울림이 됐습니다.

0: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이 가사에 가가지고 그 창녀나 들여다 보이고 있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괴력을 주실 때 원하셨던 사명, 그 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자마자 그 창녀나 들여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이 타락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 땅 분당에서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데마다 무슨 저질 없어. 보이는 데마다 인터넷 검색하는 것들마다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저질스러운 데를 기웃거리고 계시면 그게 딱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시선은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미하고 뭐 정치부터 교육부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거 썩었다 썩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썩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래 가슴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감격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 제동장치의 부재예요. 여러분 그 바세바 신드롬은 우리를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요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가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못 참아서 그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느끼지세요? 제동장치가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벌써 욱하면은 가야 돼요. 다윗이 무뎌지고 나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제동이 안 돼요. 뒷조사했어요. 유부녀래. 어지간하면 제동이 돼야 되는데 유부녀고 뭐고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해요. 왜? 내 힘으로 되는데 뭘 하나님 그러냐고. 저는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들한테 부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설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맨날 그런 얘기예요. 아, 그 나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설교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 설교 잘하고 싶으면 진짜 목회에 예리한 칼을 갖고 싶으면 그거 예리한 칼 갖기 전에 칼집부터 마련해라. 칼집부터.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 구하면은요 그 칼로 그냥 그 폼 잡는 일은 좀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칼이 자기를 밴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칼집 없는 예리한 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목사가 막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대단한 어떤 목사가 있다고 치면 그 목사가 어느 날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막 칼이 예리해서 막 목회 너무 잘한 건 그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칼집이 없으면요 설교도 못하고 죽을 수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답 아무도 알 수 없음. 제가 지금 이 껍데기 잘 나가고 있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요 내면에 내가 칼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인천공항 가도 알아보는 사람, 비행기 타도 알아보는 사람, 뭐 남미에 가도 뭐 유럽에 가도 뭐 알아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독인지 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런 부도덕한 자리에 빠진다고 하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냥 막 목회도 안 되고 맨날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소박하게 목회하다가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수치도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요. 여러분 칼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돈도 잘 벌고 뭐 막 이름 날리고 막 이런 분 계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칼집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 그건요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 성경은 우리가 장만해야 되는 칼집을 이걸 절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리모트 컨트롤은요 선도 없는데 저 TV를 내 마음대로 그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우리 부교역자들 컨트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교정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진짜 안 되는 컨트롤이 저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뭐라고 지적해줬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컨트롤 되는 거에 10분의 1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아들, 딸 컨트롤 하려고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뭐 그냥 회사 가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컨트롤 하지만 자기는 컨트롤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 성경은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맨 끝에 나오는 절제가 없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담겨지지가 않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걸 담는 그릇이 저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귀한 게요, 갈라디아 5장을 그 기록하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윤리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이 절제는 너희들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다윗이 딱 그걸 증명해 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말로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 사울을 지금 동굴에서 목을 벨 기회가 온 거예요. 막 인간의 생각으로 100% 목을 뱄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겨지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절제를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하나 보고 그 충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것도 다윗이에요. 이게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뻔히 알면서 그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누구도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패가 망신한 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불나반 같은 미련한 인간인데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성령님 주시는 열매, 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아버지 이 성령 주시는 칼집을 잘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 가지고 폼 잡고 다니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이 날 베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 성령의 칼집 이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남은 인생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주신 수많은 은사, 그 칼들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8번째 시간. 일본의 교회에 대한 탄압은 본격화되고 있었다. 대정부적 차원으로는 물론이고 내부적인 탄압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갔다.
1: 일본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항상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훗날 교회가 자신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 차원에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준 회유와 탄압 등으로 해서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교인들을 시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저 선진들 중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를 색출하여 그들을 통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라는 것 아닙니까?
3: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개입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2: 한두 명으로 될까요? 교회당 놈들 수가 엄청나게 불었는데.
3: 당연히 한두 명으로는 안 될 것이다. 놈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 것이야. 그러니 그런 자들을 찾아서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단체로 말입니까?

0: 그래, 요즘은 교회당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들이 없디요.
1: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외놈들 조용하고 다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디요.
2: 이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아니냐까?
1: 태평성대요? 그거이 나라니 괴하는 말씀인데.
2: 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태평성대라고 해도 되디요. 안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험을 이기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있으니까니 태평성대가 맞디요. 암요. 하지만 조심들은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뭐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시라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되디요.
1: 다들 장로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깨어 기도하고 대비를 하면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들 예배드리러 교회당으로 올라갑시다. 미리 가서 기도를 해야 오늘 예배도 은혜가 넘쳐나갔지요.

0: 아, 뭐 하고 있는겨? 퍼뜩 가 있어. 만 3일 밤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래 있는겨?
1: 아고, 저 그렇게 보채지 말라오. 내래 안 늦으려고 말이야. 이렇게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어.
0: 아유, 그래가 이래 늦는겨. 마, 처마 밑에 기어가는 군뱅이도 님자보단 빠를깁니다.
1: 알았으니까니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임자.
0: 네, 그래서 들어락 했는데. 아이고, 참말로. 내 말을 귀를 듣는 건지, 코로 듣는 건지, 원. 아, 가만. 아이고, 저게 뭐꼬?
1: 뭐가 말이네?
0: 저 말입니다. 저기.
1: 뭐가 말이네?
0: 아이고, 저기 말입니다. 아, 감남을 걸 떡새가 여기는 웬일로. 가만. 아이고, 그 옆엔 동간부 사람인데. 아이고야,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0: 자,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1: 아, 길세고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이렇게 술을 사주는 거입니까?
0: 나 덕세군을 그간 유심히 지켜봤는데.
1: 덕세군?
0: 아, 죄송합니다. 덕세상.

0: 내 덕세상을 우리 일본어로 말을 하면 사무라이, 무사도의 정신이 숨겨져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1: 길에서요.
0: 자자자, 일단은 한 잔 받으시고. 자, 앉아 쭉 들이키시죠, 덕세상.
1: 그 주는 거이니까니 마시가시오.
0: 오, 역시 술로 소문대로 잘 드시만요, 덕세상.
1: 곧 나한테 할 말이 뭐요? 난리하시라요.
0: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덕세상에게 부탁이 있어서.
1: 부탁 말입니까?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0: 덕세상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입니다.

0: 뭐이가? 아, 감나무골의 덕수가 통감부 외놈에게 끌려가? 아, 이거이 또 뭐야? 뭐인가 또 큰일을 저질렀구만 기래.
1: 끌려간 게 아니라 같이 어디를 가는 게 같습니다.
0: 에?
1: 옆에 있던 그 외놈이 살살 그리는 게, 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럴 리가 없는데. 독세가 외놈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1: 네, 내가 그래서 그 이상도 안 하는겨. 아이고, 저 혹시 저...
0: 아이고, 그런 소리 말라오. 그럴 리가 있네. 아무리 덕세놈이 교회당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리는 없다.
1: 그래도 그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면 뭔 짓은 못 하겠는겨.
0: 그래도

0: 뭐이가 어드래요? 날 보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깽판을 치라 이거입니까?
1: 아, 덕세상. 덕세상도 교회당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도 교회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 교회당을 때려 부십시다.
0: 아니고 누구 이 사람이 죽말고 내래 욱해보고 시끄럽수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든 부족은 그리스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활의 으뜸이 되시고 첫째가 되셔야 하는 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청취자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생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M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M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mbi.org입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2: 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0: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입술을 꿰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길을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의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0: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1: 제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고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0: 제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배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로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자취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심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16장에서 1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성경이 응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22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렇고요. 이사야서 53장, 레위기 16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28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이 성취된 것이고요.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 하신 보고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언급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도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찔리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들이 자기를 찌른 그분을 바로 보고 그분을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들, 즉 복음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계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리적이며 대속적이며 구속의 죽음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운반한 두 사람은 모두 유명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아시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더 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그들은 뒤에 숨어 있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양처럼 흩어지고 숨어버린 지금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애굽인들의 미라 제작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부패하여서 묻혀졌다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약한 것으로 묻혔다가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육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향품은 거의 몸무게의 반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속이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무게를 뭐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만 뭐 서양 사람들은 대개 한 90kg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특별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약과 침향으로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쌌을 것인데 그 다음 그것을 봉하고 공기를 차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 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든 손가락을 싸고 그 다음에 손, 팔, 온 몸을 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아마도 미라처럼 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은 특별히 그들이 향품을 사용하여 세마포로 시체를 쌌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되던 날 아침에 요한이 거기에 세마포는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상품을 좀 더 사서 절기일 후에 주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 가려고 했던 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이 20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적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신학서적들, 교회의 찬양들, 설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중요한 또 상당한 부분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직 부활절에만 잠깐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을 시작으로 되어진 모든 설교들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부활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즉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안식일과 예배의 날로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질문되어지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으며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관용구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하시면 좋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옛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일에 쉬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기자인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음을 강조한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다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각 복음서의 기록에 근거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메모해 두시면 유익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세 여인은 향품을 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출발했습니다. 세 여인이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 주의 천사를 봅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 향품을 가지고 있던 다른 여인들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보고는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돌아오고 두 천사와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가십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향품을 가진 여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돌아와 그 천사를 봅니다. 그들 역시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며 예수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녀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죄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녀가 매우 재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 마리아는 영원히 그녀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니까요. 그런 이 마리아가 시체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0장 2절로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지 않겠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누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뭐 이렇게 말이죠. 유다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히 요한은 그를 안내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베드로를 아마 제자 가운데서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절망적으로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요한이 그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아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후에 제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문책했는데 마리아는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그 첫 주일에 시체를 만들어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입니다. 20장 3절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어둠 속에서 잘못 보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고 놀라서 달려갔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무덤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하고 갔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시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떻어요?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젊었고 베드로보다 앞서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아마도 제자들 중 가장 젊었을 것이라는 전설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확실히 여러 연연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었고요. 어찌 보면 요한은 10대 후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여러 학자들이 해보게 됩니다. 5절 봐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해주는 현실, 현장이었어요. 처음에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는 경의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돌이 옮겨진 매우 작은 입구를 통하여 안을 보기 위해서 몸을 아마 구부렸겠죠. 그가 본 증거는 그를 확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작은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문이 작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요한은 세마포가 거의 놓인 것을 보았어요. 시체는 없었습니다. 6절 한 절 더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똑같이 베드로도 본 겁니다. 아마 헐떡대고 달려왔겠죠. 말씀드리건대 그가 달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침묵은 그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그분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요한과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 주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고 시체를 봉하기 위해 아마 접착제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몰약과 침향으로 그것을 봉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체가 그 모든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에서 나온 씨앗처럼 무덤에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서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자들도 기억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새 밀이 거기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오랜 껍질은 땅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 속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였어요. 곧 그분께서 있었던 오래된 껍질은 무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껍질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가 수의로 그의 몸을 아주 꽁꽁 이렇게 쌓인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실 거고요. 나사로는 낡은 수위에 쌓인 그의 육체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육체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니 오늘 본문 말씀이 심상치 않은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니 또 그건 또 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셨는가 하면 제자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피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결국은 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됐으니까 결국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라 하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에 보시면 제자라든가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이런 표현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제자라는 표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과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성도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변하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도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나 성도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불해야 할 대가는 26절에 나오죠.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여러분 부모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배우자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짐승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죠.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식보다 100세에 얻은 독자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열 자녀를 주셨어요. 참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 자녀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립니다.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한 날 여러분 열 자녀를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슬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열 자녀를 다 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욥도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0: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뭐 부모, 형제,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세요. 2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서 폐암으로 잃고 폐암 때문에 잃고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 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분들은 아마존으로 오십시오. 아마존은 죽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죽을 각오하고 아마존에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이분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가는 뭔가 하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형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제 교수형을 시키죠. 교수대에 세워놓고 이제 목 매달아 결국 죽이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는 사람은 그 형장까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거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치고 그 사형당할 그 장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치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 당하고 말았죠.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해당할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 어떤 고난, 심지어 죽음을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가는 뭔가 하면 33절에 나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랍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라 그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뭐 실제로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재물 정말 사랑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재물도 완전히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막 아깝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있는 재물 전혀 아깝지 않다. 나 기꺼이 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다. 그런 분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지난주일날 우리 성서침례 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 제가 기대했던 것 갑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십실반 뭐 만 원이건 5만 원이건 10만 원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절로 나온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큰 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큰 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것에 갑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돈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을 필요로 하니까. 성서침례교회를 사랑하니까 100만 원도 드리고 200만 원도 드리고 500만 원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내가 11조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11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놔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11조 못하죠. 10분의 1. 적은 돈입니까? 근데 하는 분들은 다 하거든요. 11조 아니라 더한 것도 하세요. 그 차이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자가 되는 그 어떤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나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 될 자격이 없구나. 포기하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참된 제자가 한번 되어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수는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큰 잔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아요. 나는 장가 가서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이래저래 핑계만 대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그 주인이 제자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괜찮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몸 불편한 사람도 괜찮고 거지도 괜찮고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초대하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여러분 제자되는 것하고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자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구원받는 내용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베드로의 구원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뭘 깨닫는가 하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선이 자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내 앞에 선 이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걸 아는 거죠. 이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제자로 이제 드려지는 그 순간은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오느라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물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놓고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한평생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제자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평생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가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한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십자가였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재물도 해로 여기고 명예 권세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또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 알면서도 순교당할 것 알면서도 기꺼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자기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기꺼이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살다 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것처럼 더한 복이 없습니다. 그 길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통 그 이상의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배나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100배. 100배 갚아주면 이거 따를만 하죠. 그렇죠? 따를만 한 거예요 이거는. 100배로 갚아준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이 땅에서 100배로 보상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하늘에서 별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지식과 실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결국 그의 신앙은 주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수준인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그대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들었자. 그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혼 정서만 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야.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려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고 메시아 날에 참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한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가이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지금 가이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요 40%는 돈 섬기고 60% 하나님 섬기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우리 인간은 균형을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50%요 재물 50%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포장하지요.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돈 사랑한다 하면 너무 뭐예요? 너무 아주 이 뭐예요? 신앙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돈은 조금 사랑하고요. 전부 이래요. 이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이 갈등.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 안 하신 분 계세요?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이거 그 고민 안 하신 분 계세요? 예배당 옮깁니다.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당장 뭐가 갈등이 돼요? 내가 얼마 헌금해야 되지 이거?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누구 섬기고 있어요? 돈 섬기고 가이사 섬기고 세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삶을 버리고 너는 돈을 사라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누구를 안 세우고 죽어버립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심을 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여호수아가 후계자 세우자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왕에게 세금 받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 안 받으셔도 된다니까요. 왕 하나 세우면요. 세금 두 배로 내야 돼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11조를 받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요. 11조 제사장이 내는 만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왕에게 줘야 돼요. 왕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군복이 필요하잖아요. 전쟁 나가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들 시대에 들어가는데 사사는 요 세습이 아니에요. 필요에 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가 사사가 돼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또 평안하고 또 타락하면 또 적이 쳐들어 이렇게 한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지내는데 사사 시대에 지내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평상시 상비군을 만들고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것은 상비군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만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만 있으면 안 되고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에요? 60만 명.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비군을 세워놓고 왕이 있으면요. 적이 쳐들 때 항상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나면 일사불란 움직이는데 그런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죠. 사무엘 두 아들은 사사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뇌물 한번 안 받고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사사라는 말은요. 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잘 해왔는데 내 늙었다고 너희들 날 버리나?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의 왕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Yes, sir.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전에 11조 그 헌물하는 것 말고 왕이 얼마든지 세금 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만 주시는 왕이면 됩니다. 누구를 세우죠?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왕. 해서 왕들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면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마병이 있어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탱크 무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고대의 왕은 마병이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아내가 많아야 힘 있는 왕이에요. 정략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왕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무슨 재미로 왕 해요? 이런 왕?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이렇게 요구도 묻는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되면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늘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헌법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왕을 허락해라. 그런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조금 흉내를 냈어요. 솔로몬 완전히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남북이 나눠지고 북쪽은 아수르에만 남은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대한민국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미 철학자들이 공부해놨고 정치가한테 다 공부해놨고 그 국가가 뭔지를 리워야단이다. 리워야단.

0: 홉스의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마키아벨리즘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가 뭔지를 괴물들이에요. 괴물 짐승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니까요. 국가가 얼마나 깡패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전도자 있는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그 질문을 하는 그 자체는 너는 지금 너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세계 제국들은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요? 바벨론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 이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제국들을 물리치고 이 로마는 제국조차도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솔로몬과 다윗시대의 그 영웅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줄 거야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막 기적을 향하고 표적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자,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요? 예수님 군대 모집했습니까? 아니에요. 은금을 저축했어요?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장가도 안 갔습니다. 이런 메시아예요. 이런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진짜 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그대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가 옛날 사람은 그렇게 들었자. 그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야. 이혼증서만 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야.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고 메시아 날에 참여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몰아서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말씀도 놀라도 도망갔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세상 신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 주라 이 말은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가 만약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가 세상에 택함을 입었잖아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다 주어버려도 되잖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고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졌다면 세상 사람 뭐 달라고 하면 주어버리면 되잖아. 그게 누구 것이니까? 가이사 것이니까. 세상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 것도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예수님의 만물의 주가 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는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불태워 없앤다고 방지를 기도할 때 했잖아요. 아멘 했죠? 기도 마칠 때. 믿지요? 이 세상 눈에 보면 불태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 없어질 것 중에 불태워 없애지 아니할 것을 남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일들이 담겨지는 자들, 진짜 생명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의 희생과 공로와 그 약속의 완성체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 사람은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될 거예요. 불에 탈지라도. 안 그러면 불에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물 속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에 태워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불에 태워 사라질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가이사 것을 누가 달라고 주워버려. 주워버려. 여기서 갈등되네. 얼마까지 지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우리가 앞으로 누굴 뭘 판단한다고요? 아니, 앞으로 지금도 그래요.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들만 자.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들 천사들조차 판단할 자가, 재판할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도가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이기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파가 있고 반고소파가 있어요. 고신이 교단 하나 나눠질 때도 옛날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 이래가 교단이 또 나눠진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주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말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들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교인과 교인끼리 뭐가 붙었어요?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 법정에 소송을 그런 거예요. 너희의 불의를, 너희는 불의를 한 거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불의. 그죠? 불의. 불의가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은 남녀간의 성적 음행도 음행 맞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립니다만 우상숭배 뭐예요? 형상물에 절한 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형제라고 하면서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했을 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어요? 자기가 손해 안 벌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고소했잖아요. 그게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 음행 간음 같은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둘 개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적인 문제로 간음도 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란 말이죠. 세상 사랑이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몇 사람 걸립니다 지금? 예, 술 취하는 자. 예. 나는 술 취하지 않는데 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 잔만 생각이 나도 그 사람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취하는 자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약을 드시더라도 끊으세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이유로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네가 지금 가이사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바울사도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소송 걸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주워버리라. 차라리 주워버리라. 가이사에 속한 건 가이사 주워버리라. 이 얘기예요. 주워버리라 그냥. 그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분쟁일 때 뭐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 대부분 뭘 가지고 싸움합니까? 진리 문제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거의 돈 문제일 거예요. 거의 돈 문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줘버리라. 줘버리라. 우리 노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송,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시끌시끌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차를 그거 묶고 떨어지도록 줘버리라 그랬어요. 줘버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했어요. 법정 소송비용을 나리고 아무 효과 없었어요. 줘버리라 그냥.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요게 선이냐 이이냐 이것은 아직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해야 할까요? 단지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를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네 소속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소속이 어디 있냐. 우리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래 네 가져가. 라고 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 주워버리라.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만 보고 말씀 한번 해야죠. 이거 근데 너무 잘하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 평소에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태도처럼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였어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명예받는 거.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얘기 다 나와요. 장차에 가면 어디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몰라요. 율법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가이세계에 속해 있고 세상신에 속해 있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세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불타 없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 나라가 영원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란 말은 네 지금 소속 어디 있느냐? 너 소속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고.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근한도 있고 십자에 못 박을 근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를 놓아주고 뭐 죽일 수 있는 근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십자에 넘겨주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를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 더 죄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고발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그 힘써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간단한 왕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잖아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랬지만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당에 왔지만 하나님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소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월절 특사로 한번 풀어주려고 빌라도 노력을 했어요. 유월절 특사에 내가 하나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아, 예수 필요 없다고 우리는 바라봐달라고. 강도가 나지 예수 싫다고. 그렇게 고함 지른 자들이죠. 15절. 그들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누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 그럼 그동안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던 건 다 뭐예요? 외식 가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만주의 주라고 믿으세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믿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부리시니까 그분을 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겠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88편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시편 89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버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끊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이 시편 88편 끝내버리고 89편 끝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그 버림받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누가 우리의 주로 믿고 따라가겠어요? 말은 예수님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주라 그랬지만, 이 대제사장의 그 깊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유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에는 나의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는 나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 종교의 실상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나 교회를 나오셨나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세상에 로마서 5장에 오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 이 세상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도 가이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인의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제자리뛰기예요. 가이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냥 제자리뛰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우리를 자기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는 일이 오늘날도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늘도 집행하고 계시니까 세상만 사랑하던 우리가 그 세상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아닌 십자가 안으로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고 가이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한 대제사장의 이 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보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여주시옵시고 그렇게 이끌어 갈 때에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이상한 일들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길이로나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동지를 붙여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 광고 방송이나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이겨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이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믿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깊은 묵상의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도처에는 TP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try and prov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였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무디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참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의 약속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0: 당신은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 신중해야 하지만 마태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인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종으로 부름받는 것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를 자유케 해주신 한 분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고픈 강한 열망을 느꼈고 그래서 그 이끌림을 따라 남태평양으로 떠났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1: 선교 현장에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신학교나 성서대학을 다녀본 일도 없으시다고요?
2: 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열악한 위생 상태에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또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할 때도 있다는 거 알아요.
1: 그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 중에 목숨을 잃었고요.
2: 그 점에 대해서도 압니다.
1: 만약 부족민들 중 누군가가 형제에게로 걸어와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0: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다짜고짜 여러분의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는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남자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이 남자 스티븐 맥퍼슨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육상 트랙 선수였던 저는 대학 시절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희 형제를 키워주시던 외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외할머니께 제 뺨을 때린 그 남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2: 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3: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2: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를 납작하게 패주었겠죠.
3: 과거의 성품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야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2: 근데 옛 성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려고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3: 항상 주님을 의지하렴, 스티븐. 너에겐 그게 꼭 필요해.
2: 알아요, 할머니.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도저히 그 10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3: 넌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교사야, 스티븐.
2: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3: 응?
2: 저 실은 어제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갔었거든요.
3: 아니, 왜?
2: 교장실로 걸어가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 스티븐, 우린 계속 목사가 될 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어. 넌 이대 만에 태어난 우리 집안 첫 아들인데 이젠 하나님께서 널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2: 25살 때 전 클라리넷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채터누가로 떠났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에드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저를 품어주고 위해 주었지요. 우리는 함께 지역 벼룩시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4: 자리를 옮겼네?
2: 가게 주인이 좀 옮겨달라고 해서 내 클라리넷 소리가 싫었나 봐. 에드, 내가 그렇게 시끄러워?
4: 아니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좀 시끄럽기도 해야 돼. 아, 근데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기는 해?
2: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해. 단단히 돌처럼 굳은 땅이지.
4: 스티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2: 아멘.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요, 형제님. 이 팜플렛 좀 읽어보세요.
4: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5: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이 책 한번 보시죠.
2: 저는 한겨울 날씨에도 거리에 서서 클라리넷을 연주했습니다.

0: 이 모임에 나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1: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모임을 하면서 제가 선교 현장에 가기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0: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처음 만나보는데요. 그럼 자매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1: 남미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형제는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어요?
0: 별로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요. 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학교에 다니는 거고요.
1: 수화를 배우세요. 그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0: 메리는 제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청각장애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교제 모임에도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히브리어로 학생들과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배웠죠.
1: 주 방위군에 입대하셨다고요? 왜요?
0: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전 그냥 지나가다 상담만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누군가 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루 세 번 식사 제공과 가을 학기에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름에 훈련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1: 에이,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저도 그 사람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군목과 상담을 하고 소령 앞에 앉아서 신체 검사를 받았죠.
1: 그럼 신체 검사를 통과하셨어요?
0: 혈액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아직 선교 현장에 갈 체력은 아니군요. 이봐 병장, 이 사람 통과야. 남부로 가기 전까진 훈련받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남부에선 8주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없었죠. 훈련이 끝날 때 전 1등 사수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전 신학교로 돌아왔고 메리를 다시 만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메리가 남미 선교 현장으로 떠나자 저는 왠지 분리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갔지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교회에서 저를 자메이카로 보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엔 극빈층 노인들을 위한 목회를 했지요. 몇 년이 지나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한 여자 선교사가 회심한 뉴기니 원주민들 몇 명과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 중이었는데 저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개인적 헌신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길을 변화시킬 결정을 내렸답니다.
2: 여보세요?
0: 저예요, 할머니.
2: 스티븐. 어떻게 지내니?
0: 아주 좋아요. 저 말씀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요.
2: 자메이카로 가니?
0: 아니요. 파푸아 뉴기니요.
2: 거기가 어딘데?
0: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2: 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그곳은 얼마나 있을 예정이니?
0: 2년이요. 팔 아래 클라리넷을 낀 채로 저는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지나 파푸아 뉴기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타는 듯한 열기 속에 공항에 도착한 뒤 2주간의 훈련을 받기 위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네요. 전 정말로 통역이 없이는 어렵던걸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했죠.
3: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죠. 이곳에선 800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거든요.
0: 그들은 제가 자기들 언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제 피부색이 그들과 똑같아서요.
3: 형제님은 그들이 본 중에 첫 번째 흑인 미국 사람이에요. 집에는 잘 정착하셨나요?
0: 그 작은 오두막이요? 수도꼭지가 있기는 하지만 녹색 점액물질밖에 안 나와요.
3: 물은 선교의 상점에서 사시면 돼요. 거기서 식료품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꼭 모기장을 치고 주무세요. 그리고 말라리아 약도 드셔야 됩니다.
0: 걱정 마세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어찌나 어두운지 그렇게 깜깜한 건 정말...

0: 난생 처음이에요.
1: 진짜 어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죠.
0: 그곳에서의 제 직함은 체육교사로 성규학교에 다니는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1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로 모두들 그의 부모들보다 먼저 부족 언어를 배운 아이들이었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건기에는 알러지로 고생을 했고 우기에는 사방이 진흙천지여서 금방 얼룩투성이가 되곤 했는데 저는 때때로 저에게 정말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그 남자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을 위해 저를 변화시키는 중이셨지요. 다음에 방학 때 저는 선교사이자 통역자인 분과 그의 아들과 함께 80km 이상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도보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이 10살이 되면 모두 도보 여행을 하도록 시키세요. 그럼 강인해지거든요.
0: 대단하구나.
2: 저기 좀 보세요. 카서울이 새예요.
0: 세상에, 꼭 공룡처럼 생겼잖아.
2: 저 발톱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0: 아, 우리 숨어야 하지 않겠니?
2: 저건 마을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에요. 괜찮아요.
0: 그 80km의 트레킹은 마치 쥐라기 공원에 간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글 속은 신비한 세계였죠. 우리가 습지대에 갔을 때 저는 어리석게도 고무장화를 벗고 축 늘어진 포도덩굴을 맨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시간 후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도 제 발이 파편들에 베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는 그 마을에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지냈습니다. 부활절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모였답니다. 땅바닥에 앉은 채로 그들은 통역자의 말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0: 4월 하순에 우리는 도보 여행을 마치고 선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해에 저는 다른 임무들 외에도 트랙과 필드에서도 코치를 맡았는데 가끔은 밴을 렌트해서 친구들이 사는 먼 지역 마을에도 찾아가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했지만 제 영혼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10대 땐 달리기가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엔 술도 마시고 마약도 했지만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구세주에 대해 전해주었고 그땐 진심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995년 12월에 뉴기니를 떠나기 전 한 부족 여인이 자신의 신약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 독일인 통역가들 중 한 명이 지난 10년 동안 그녀 부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오며 헌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2년간의 선교 현장에 도전을 직면한 후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3: 여보세요?
0: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3: 스티븐, 너 어디에 있니?
0: 채토누가로 돌아왔어요.
3: 그럼 다시 뉴기니로 돌아갈 거야?
0: 아니요, 이제 생각 중이에요.
3: 그럼 잠시 집에 올 수 있지? 외할머니가 네가 돌아왔다면 기뻐하실 거야.
0: 그럼요, 꼭 갈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3: 잘 지내신다. 근데 네 동생은 여전하단다.
0: 지금 어떤데요?
3: 마약 중독자들과 어울려 싸구려 여인숙에서 살고 있어. 네가 여기 오면 그 애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0: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2000년에는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답니다. 2년 뒤 저희 교회에선 제게 미주리에 있는 언어학교에 다닐 것을 구원했지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가는 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3: 스티븐, 네 동생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
0: 예?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3: 현기증을 느끼고 눈이 좀 안 보여서 병원에 갔대. 누군가 그 애가 마실 술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나 봐. 나중에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발작이 일어났다는구나.
0: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3: 병원에선 인공호흡기를 떼길 원해. 하지만 스티븐,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앤 죽게 돼.
0: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동생은 자가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몸 한쪽이 마비가 되었고 너무 고집이 세서 물리치료사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저는 언어 훈련 과정에 들어갔고 공부를 하면서 제 듣기 능력이 각 부족 언어의 억양을 구분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캐나다인 친구의 도움으로 언어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1년간 선교학교에서 체육교육을 하러 캐나다로 갔고 이후엔 다시 집으로 왔지요. 그의 남동생이 죽었는데 저는 그의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제 동생은 49살의 젊은 나이로 그의 생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항상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저는 언제나 주리에 속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저는 뉴기니에서 먹었던 항말라리아 약제로 인한 합병증을 갖고 있지만 제 발을 굳건한 땅 위에 두신 주님을 위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발도 굳건한 땅 위에 두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새 생명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황경수, 이미향, 한신정, 정영경,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판다 엄지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많은 이들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히 밉니다. 창조론자들은 창조가 아주 잘 고안되어 있어 틀림없이 고안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시계는 범블벌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만약 시계가 고안자가 필요하다면 범블벌 역시 고안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것들은 가능한 만큼 잘 고안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창조 디자인의 미비점이라고 주장하는 한 예가 소위 판다 엄지입니다. 다섯 발가락 아래 발바닥 위에 판다가 여섯 번째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엄지는 발목뼈의 연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만약 판다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판다는 진짜 엄지를 갖든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진화론자들은 판다의 엄지가 아주 정밀하게, 즉 의사가 수술칼을 다루듯이 대나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지적합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진화론자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소련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인간의 가장 도전적인 시도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간혹 이런 물건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기에 그처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물건을 찾게 된다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가 그 주인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을 볼 때 하늘에서는 분명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질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압니다. 또 참고 온유하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만 하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 생활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나 온유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청취자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동산 바깥의 세상도 역시 아름다웠지만 따가운 가시들과 귀찮은 벌레들, 무릎이 까지고 코가 막히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이제는 친근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아기에게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우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와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약속된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곧 그 귀여운 아이가 자기 부모처럼 고집스럽고

0: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쥐는 구멍을 파는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랍 속담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새끼 요리는 물에 뜬다. 우리의 첫 부모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았어요. 그 부러진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와 나뭇잎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가족이라는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은 지 아주 오랜 후에 선지자 다윗 왕은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만 성경은 첫 두 아들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예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이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흠없고 사랑하시는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온 우주의 왕은 그분의 책에서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아주아주 많이 들 거예요.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결코 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법인 죄와 죽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왕께서 용서하실 때 죽음이라는 값이 필요한 이유예요.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짐승들의 피를 받아주세요. 어린 양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더러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해야 돼요.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죽어서 불에 태워질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죄인의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예배죠. 어느 여성분이 병원의 중환자실 밖에 앉아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2개월 된 아이의 작은 폐 속에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의사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성령님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찬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병원에 3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찬양을 들었대요. 이 엄마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희망과 평화를 찾았대요. 이제 그 엄마는 그 경험으로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다윗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시편 30편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가는 시편 기자가 찬양과 변화에서 나오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어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대요. 인생의 모든 시련이 우리 바람대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는 신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이지만 전하는 방법과 기회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꼭 한번 클릭하셔서 전도의 부담감을 ITL 카드를 건네주는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관계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무엇일까요? consideration,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클레임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약자인 경우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데니스 디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드시고 편집하신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선글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과 새아버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외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소년은 조용한 내성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낚시를 즐기시는데 이 소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새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년과 좀 친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소년은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쪽지에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직접 말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 글로 적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새아버지가 그 쪽지를 받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쑤셔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4일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서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항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쪽지를 보고도 전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의 새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소년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한 아픔이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덜쳐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지고 대어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들을 배려하고 세워주게 되면 우리 삶도 더 부유롭게 되고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가 상대를 배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받아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기적인 장벽을 다 깨뜨리고 서로를 배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음식 혹은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바로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4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이것 때문에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케이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는 나의 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아니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성의 미학이고 배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주인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인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배경이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 되지 못하고 풍지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배려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젯밤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을 했습니다. 네오미는 아신 대로 디펜딩 챔피언, 작년에 우승했던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입니다. 가장 텐스를 잘 치는 그런 선수죠. 예, 코코라고 하는 이 선수는 미국 선수인데 흑인 선수입니다. 1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아마 장차 테니스계를 석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이것을 빅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게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방적이었어요. 네오미가 첫 세트를 6대3으로 이기고 두 번째 세트는 6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관중을 향해 손을 든다든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이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네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끝나자마자 마치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에는 관심도 없는 것인 것처럼 코코에게로 달려가서 허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코코를 위로해주면서 우리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하자. 사실 테니스가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승자와 패자가 같이 인터뷰하는 것은 관례상 굉장히 unusual한 그런 케이스인데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야후에 등장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She was crying, I was crying, everybody was crying.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이 네오미가 아직 뭐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네오미도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정말 제가 봤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코코가 패배하고 나갈 때 그 아픔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갈 때의 그 아픔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난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이 코코를 위로해주고 싶었노라. 어린 선수들이지만 얼마나 성숙한 그런 배려의 모습인지 제가 그 TV를 보니까 2만 4천 명의 관중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박수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서로 경쟁하며 쟁투해야 될 두 사람이 허그를 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모습.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와 같은 감동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다면 아마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말은 고백하고 있지만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다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며 쟁투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주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Right. 왜냐하면 exousia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권리 내지는 혹은 권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 사용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보면은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은 3번 권리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준 권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 이 상처가 된다든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0: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있다면 나는 willingly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배려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는 가장 짧은 편지예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고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다 교회나 어떤 대상을 크게 잡고 보낸 편지들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펄슨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죄수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 죄수와 좀 달라요. 뭔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걸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가가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원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주인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와서 로마 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케이스는요, 만일에 잡히게 된다면 그는 주인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어떻게 보면 종의 출신이고 더구나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가치가 없는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가 퍼스널리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빌레몬이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그다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위치는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사도였기 때문에 사실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빌레몬 같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봤으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억셉트해 주십시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간청을 빌레몬에게 드린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네시모지만 바울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지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면 악했고 더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었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배려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서 해야 될 말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곳 포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당신이 뭐라고 느끼든 상관없이 해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오셨는지. 사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죠. 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의 충돌 때문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조지 본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101살까지 살았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늘 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아내를 먼저 해피하게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아내를 해피하게 만드는 9가지 지침을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특이할 건 아니고 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분이 다시 9가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침 넘버 1. 집에 들어가면 직장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대신 부인의 걱정거리를 들어주라. 넘버 1입니다. 넘버 2, 아내에게 항상 옷을 사줄 때는 그녀의 사이즈보다 두 단계 낮은 사이즈를 사주라. 이 아내와 똑같은 사이즈를 사들고 가면은 이거 스투핏한 거예요. 항상 작은 걸 사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아내의 사이즈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자세. 3번, TV나 영화를 보다가 미인 여배우가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리면서, 아니 저 따위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배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 한마디를 꼭 해야 된대요. 네 번째, 식탁에서 신문을 읽지 말고 아내와 대화를 할 것. 다섯 번째,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대요. 당신이 언젠가 한번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가 연락이 깨진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여섯 번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는 아내를 꼭 칭찬할 것. 일곱 번째,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매일 전화를 할 것. 여자분들은 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 간단한 용건,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전화를 할 것. 여덟 번째, 아내와 세컨 허니문을 꼭 갈 것. 여러분 가운데 안 가신 분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말 여기까지 나열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써봤는데도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신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했어요. 코미디언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다 말하는 키가 뭘까요? 나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어떤 케이스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비결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배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비우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을 우리는 practice 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비울 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낼 때 상대의 아픔도 보이고 상대의 힘든 면도 보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개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두 번째로 바른 처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위치, 내가 서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내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신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식 있는 내가, 이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뭔지 재물이 뭔지 다 아는 내가, 그런 뜻이. 이걸 제가 좀 의역해서 설명하자면은 알만할 것을 다 안다는 내가, 그런 뜻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우상 재물을 먹는 집에 있다면 that's okay. 근데 그게 아니라 알 걸 다 안다는 너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알만할 것을 안다고 하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을 때, 만일 지나가던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misleading 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았던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안내받는 것이죠. 오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길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곳에 감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가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이 더 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 가잖아요. 가서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요. 가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쓴 시조에 보게 되면요, 태종 때 영의정을 전한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런 시조가 있어요. 원래 원문은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디는 곳이라는 말이 노는 곳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자,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 하얀 백로가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생각에는 절대 물들지 않을 것은 보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assimilative power라고 합니다. 가 있으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은 동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까마귀가 있는 곳에 백로가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면 변종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겉모양은 흰색이니까 백로처럼 보이는데 속은 까마귀 속으로 꽉 차있는, 이게 변종 까마귀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외형을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보이고 백로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속심령에는 까마귀 심령으로 꽉 차있는 케이스. 이와 같은 이중성이 maybe 오늘 기독교의 위치를 다운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있기를 원하세요. 나의 영적 위치를 바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바른 위치가 어딜까요? 저는 말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있는 곳이 여러분이 머물게 되고 말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러분도 인식하는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이 늘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식 못하는 가운데에 한 단계 한 단계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처소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찬양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의 위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양물을 공급받게 되고 나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려하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굳건히 세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배려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른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티베이션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참 배려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된 동기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 동기가 될 때 그때 바른 배려, 바른 섬김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부주의한 생각 때문에 나의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주변에는 한 형제가 시험을 받고 결국은 영적인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예요. 즉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랑했던 형제인데 나의 부주의한 행적으로 그 형제가 파멸 가운데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냥 두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은혜의 배려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형제 자매인데, 만일 나의 잘못된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누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 심각한 이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케이스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에게 행했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향한 것 같다, 그런 의미. 이것을 신학적으로 solidarity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연대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돼요. 공동 운명체가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baptism이에요. 그래서 baptism은 우리 몸을 씻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보내고 처형시키고 아주 사악한 그런 파괴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사울이 핍박한 것은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걸 조심해야 돼. 우린 가끔 사람 보면서 잘났다, 못났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여러분의 이 발언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내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얼굴을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 제 친구 중에 아주 눈이 크고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만 우리,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눈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눈이 작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제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 우리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나 논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 먹으러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손상이 가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그 한 형제나 자매를 파괴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하게 된다면 I will never eat meat again.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Ego-centric life,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삶이 조금 변화를 받게 되면 타인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Altruistic life, 이 타인을 위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Christ-centered, 혹은 Christo-centric life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도 아니고 사람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셨던 간사님 중에 김원호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69년도에 이분이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한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전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가 모자랐냐 하면 50만 원이 모자랐어.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제법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길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었어요. 이분에게 17평짜리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이 집을 팔게 되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융자금 빼고 또 빌린 돈 빼고 딱 남는 돈 계산했더니 50만 원이 남았어요. 자, 이걸 헌금하게 되면 교회는 길가로 나가지 않지만 자기 가족은 길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 둘을 가지고 갈등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미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나도 일을 하지.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집을 팔고 50만 원을 교회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무사하게 잘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4월에 이분이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났대요. 본인은 원래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나가 근무하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인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해외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살 집이 없어 쫓겨났지만 그 대신 외국의 큰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본인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게 되었노라 그런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함으로써 나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은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 이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터널 밸류를 향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얽매그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명의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인 사고 패턴 속에서 문화에 대응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옷이나 머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머리 물들었다. 어머, 저 사람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이 머리보다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들도 제가 친구들 이렇게 놀러오면 제가 좀 그럼 엄마, 걔 착한 애야 엄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엄마들은 벌써 외모를 보면 조금 걱정이 되죠. 제 뭐 그 엄마, 걔 착한 애야. 착한 애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 착한 애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해요. 쉽게 이렇게 뭐 마약도 쉽게 따라가고. 근데 어쨌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숙제죠.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두 분씩, 두 분씩, 두 분, 두 분. 여기는 두 분이죠? 두 분, 두 분, 두 분, 형제님, 자매님 두 분, 우리 박한민 씨하고 여기 세 분, 여기 두 분. 그렇게 세 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 주님 사랑하는 거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구체적인 태도가 아까 제가 남을 배려하는 것. 그냥 버스에 누가 타던 말던 이러고 앉아 있는 거는 그는 정말 그런 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큰 고울이 있을 거. 우리 가정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최소한 이런 거를 좀 잘 지닌 채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한번 저 나는 이 애가 정말 성공해서 막 삼성에 들어가야 돼.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삼성은 못 가도 좋지만 얘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따뜻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얘가 성품이 이렇게 너그러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게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적어도 두 개는 적어보세요. 그 옆에 분하고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도 하시고 지금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네, 시간 그럼 1분만 더 드릴게요.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지 준비하고 계시고 더 하세요. 우리 아무래도 세 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 네, 나누세요. 아니 여러분이 하신 거 대강 한번 다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 정말 우리 비슷하다 이런 거 있으면 대강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끝나신 부부.
2: 저는 감사한 태도.
1: 감사. 네. 그 중요한 거죠. 감사. 성경적이고. 네.
2: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열정적으로
1: 네.
2: 자기 삶
1: 모든 일에 베스트를 해라.
2: 네.
1: 오케이. 감사. 그 저도 항상 하는 말이 엄마가 뭐 A를 받으란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좀 캐패스가 이만큼인데 그 안 써서 게을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캐피를 작은데 베스트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남들 보기엔 작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네가 이만큼 쉬었는데 안 쓰고 남들 보기엔 잘했어. 그럼 그건 하나님 보기에 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베스트를 안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애들이 왜 알잖아요. 근데 8학년 때까지는 공부 안 해도 A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근데 8학년 되면 이제 공부 안 하면 B가 나오기 시작인데. 그러니까 항상 너가 베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평가가 A, B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열정적하고 감사해라. 감사하려면 부모님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배우겠죠. 고마워. 그죠? 네.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3: 첫 번째는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배려를 알고 예의를 알고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분명한데 지금 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체험한 팀을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이렇게 사실 그게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 파트너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끝이 이렇게 조금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만약에 때리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말씀을 드렸어.
1: 몸으로 했을 때.
3: 네, 그러거나.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얘는 계속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고자질 재미가 되고 있고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맞아요. 자기가 옳게 한 건데 근데 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때리는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만만한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맨날 맞기만 하고.
3: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민하게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야 몰래만 상대 때려 제가
1: 이거 보이예요 보이?
3: 네. 아니요 저 거리예요.
1: 거리인데 자꾸 보이가 때려요? 거리 때려요?
3: 아니 그 때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1: 귀찮게
3: 하는
1: 한 아이가요? 특정한 아이가?
3: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1: 아니고
3: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리처럼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 외동 딸이거든요. 좀 피키해요 많이. 되게 센서티브해서 조금만 해도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좀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0: 다가 둘이고 막내 늦게 차이나게 막내 낳았어요. 보인데 너무 이제 귀한 아들이죠. 애가 또 착하고 귀여워요. 근데 이제 키도 작고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보다 애기 같아 생긴 것도 이게 막내처럼. 근데 저희 아들도 막내지만 애들 다 놀면은 뭐 체인하게 놀면 맨날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걔를 저희 아들 둘이 많이들 줬기 때문에 아빠가 믿음 좋은 장로니까 베리 왜 그래요? 맨날 웃어. 애들이 얘를 자꾸 귀찮게 하면 얘가 울면 애들 재밌어갖고 자꾸 얘를 더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니까 나쁜 애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만 얘를 이렇게
1: 재밌어서.
0: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울었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하루 저희 집에 또뭐 와서 노는데 또 이래서 왜 그래 대리.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대리가 네가 자꾸 울면 애들이 그렇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스트롱하게 페이스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 대리기 생각나는 거야. 너무 이제 왜냐면 엄마 아빠도 귀한 아들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터프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들이 왜 이렇게 막 터프하잖아. 이렇게 툭 치면 그냥 울고 이렇게 하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같이 인터랙스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교회든지 어디든 좀더 스트롱하게.
1: 아니 근데 그것도 트라이를 제가 해봤어요. 그게 분리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0: 아니지만 이제
1: 반응이 재밌어서 애들 좀 데리는데
0: 센스티브하니까
1: 애가 되게 주관이 되게 좀 뚜렷해요. 그래서 엄마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사람이랑 굳이 플레이디스를 만들려고 하냐고
0: 아,
1: 그랬는데 플레이디스
0: 오케이.
1: 너무 심한 거예요.
0: 오케이. 자기가 그러면 스트롱하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0: 그러니까 그게 외동딸이라서
1: 네, 좀.
0: 그 자기 교회든요 베스트 프렌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1: 또 삼각관계가 생기고 있어요.
0: 그러면 그 본인만 설치당하지 않으면 괜찮지요.
1: 저한테는 제가 많이 당하고 있을 것
0: 그치.
1: 같아요.
0: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엄마도 조금 얘가 성장하면서 괴로워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엄마 왜냐면 외동딸이니까 더 이게 귀하니까 마음이 많이 어쩌면 그것도 그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오버리 리액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들끼리 해결하게 이제 컸으니까.
1: 항상 저는 이렇게 팔을 못해서 그 감정이 항상 여기 남아있는데 갑자기 걔랑 손잡고 나타나면 정말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0: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인복 그건 아이들 세대에는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 뭐 싸우다 애들끼리. 그러니까 조금 엄마가 디스턴스를 두세요.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 하셨나요, 남자분들?
2: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 있는데요. 이름을 아들이 좀 겸이라고 지었어요.
0: 겸?
2: 네, 겸.
0: 겸손하라고?
2: 네,
0: 아이고.
2: 제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섬기는 따뜻한 아이도 자랐으면 좋겠고요. 여자애는 봄이라고 지었어요, 봄.
0: 봄.
2: 네, 따뜻하게 사랑하고
0: 이름부터 아주 그냥 가치관을 확실히 정해주셨네. 겸하고 봄. 외자 이름이네요. 특별히 나누실 거 없으세요?
3: 저도 한 번씩 가는 게
0: 네? 우리 같이 키워요, 뭐, 이건 아니고.
3: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멕시코에서 왔는데, 아직.
0: 문화 충격 있으시겠어요?
3: 그래서 자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긴 포석에서 의한 가치관이 아니라, 1, 2년 상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 성경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3: 네, 그래서 온 지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제 아들이 유치원을 갈 때, 가기 싫어했거든요.
0: 네.
3: 울면서 가기 싫어 그랬는데, 설득하기를, 배트맨도 어렸을 때, 너 나이 때, 슈퍼맨도 너 나이 때 갔던,
0: 누구도?
3: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0: 슈퍼맨도. 아이고.
3: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갈게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아이들과의 그 멕시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얘가 스페인어를 모른 채로 가니까, 아이들이, 멕시칸 아이들이 와요.
0: 네.
3: 근데 뭔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가고 접근했다가 얘가 왜 그래 하면서 가고 이렇게 해서 혼자 울고 가는 그 다리가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한인 그 친구들이 와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는 멕시칸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통화를 이루어졌으면 하고.
0: 네. 이제 언어가 좀 해결되면.
3: 예, 지금은
0: 네.
3: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0: 네. 애들끼리도 말이 완전히 안 통해도 놀더라고요.
3: 네.

0: 제안을 입고 부분에서는 조금 못하는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됐지만 소셜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 네네 네. 네, 아빠가 따라 다니라고 고생하네요, 아드님. 네, 그분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가버려서 그냥 여기는 생략할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음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Everyday life,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디어라게 봄 이런 거는 일상의 일에서 겸손해라, 따뜻해라처럼 일상의 일들, 그는 신명기 6장에 잘 나와 있죠.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길에 행할 때, 그죠? 그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차 타고 갈 때,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모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의 모든 일들을 활용해라. 그 말은 지나가시다가 만약에 어떤 차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막 앰뷸런스가 와 있어. 그러면 어머 저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다쳤지 않았길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다든지 괜찮을까라든지 이렇게 그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남의 마음, 남의 그 형편을 케어하는 마음. 작은 것들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애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그러니까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좀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럼 너도 똑같이 괴롭게 해야 됐지 아니면 나는 힘들지만 참고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됐지 작은 거지만 그래 너도 참 속상했겠지 그렇지만 너가 예수님 믿는 애니까 걔를 그래도 다음에 한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예요. 일상의 일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재밌는 롤플레이가 있었는데 못하겠네요. 집사로 뭐냐면 9학년인 매뚜가 요즘 성적이 점점 떨어져 신경 쓰게 하더니 가방 속에서 이거 빼고 침대 밑에서 플레이보이 나왔어요. 아빠가 저녁 식사 후 메뚜를 불렀다.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랑 메뚜. 재밌는 것을 못 하다니. 하고 싶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 무슨 이걸 이렇게 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운 거에 의하면 뭐라고 밝혔나 제가? 뭐를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침대 밑에서 나왔네.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게 스마일까지는 아니시겠지만 Let's talk. 왜 이거를 네가 몰래 숨어서 봤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얻으려고 했던 네 골이 뭔지. 그러면서 야 네가 이런 걸 보다니 정말 실망이다. 나는 너를 경건한 자손을 키우려고 했는데 다다다다 그런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한다. 그런 말은 참 쉽지 않, 이거를 네가 엄마가, 아빠가 지금 찾지 않았으면, 지금 보지 않았으면 네가 계속 이걸 나쁜 것을 봐서 정말 더 늦어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걸 찾았구나. 그래서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봤니? 정말 이거 남자들은 남자들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할머니 수준이니까 괜찮죠 이런 얘기해도 남자분들한테는 심각한 스트러글이에요. 이런 그 비주얼한 이 나쁜 것들이 뭐 코스타에서도 그런 상담 받았고요. 남편이 이런 걸 자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청년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절대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부부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지름길이죠. False imagination. 그다음에 죄악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그 성적인 어브젝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너 어린 시절에 벌써 이런 데 익스포즈 되게 되면 너의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망치고 네가 나중에 너의 배우자 하나님 주셨을 때 너의 그 퓨리티 순결을 네가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아닌지 왜 그 너의 동기가 무엇이 그냥 애들이 보라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랬다고 엄마도 믿어.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힘든 일 그냥 이 무슨 이유 노미우 우리 집안에 이런 궤변 일어나다니 뭐 TV 일주일 동안 못 봐 그거는 아무 그냥 서피스 못 보 일주일 지나면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요. 그게 아니라 이 행동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옛날에 5학년 때 봤어요. 이 시작 나이가. 근데 지금은 뭐 8살 엄청 낮아졌어요.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되는 시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은 저는 여기서는 맨날 다녀다니고 맞지만 이제 뉴질랜드 작년에 한번 코스타 갔었는데 거기서 이거 할까 해서 준비하다가 에이 좀 너무 그냥 그래서 애들 말로 거시기 해서 관뒀는데 했어야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포르노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 순결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트럭을 하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모델이에요. 이거는 뭐 열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애들은 보면서 배우는 퍼센트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머 저 집에 어쩜 저렇게 엄마랑 똑같이 걷고 말하는 투도 그죠? 얼른 가세요. 죄송해요. 저도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네 가장 그 프라이머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델링 첫 번째는 버벌 말인데 이거는 꼭 우리 말뿐 아니라 문서도 마찬가지 책 그러니까 좋은 책들 사서 주세요. 영어로 된 여기 땅콩 박사 같은 거 카러 조지 카터 그런 거 그 애들이 봐서 좋은 크리스천 밸류가 있는 책들 그 다음에 디렉트 모델 여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엄마 하고 뭐 확 내놨는데 엄마 봤어 그럼 정말 퍼펙트 모델링 그 다음 일부러 애가 올 시간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가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구나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구나 정말 퍼펙트한 모델링이에요. 또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일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어떤 사람이 케어하는 전화를 하는 걸 보세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케어하는 거. 퍼펙트 모델링. 그 다음에 심볼릭, 이거가 더 무서운 거. 이거는 주로 미디어, 이런 인터넷, 영화, TV,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규제하셔야죠. 워치. 무슨 거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지. 슈퍼바이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그런 웹사이트 가시면 영화에 대한 리뷰 다 나와요. 그 제가 나중에 쓸 데가 없구나. 포커스라는 그 FOCUS on ON the family라는 그냥 원 단어로 focusonthefamily.com 하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 이거는 구조를 갖춘 모델링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오케이 우리 자기 전에 애들한테 기도해주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삶을 통한 뭐가 여러분이 사는 걸 보고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바쁘시지만 꼭 주님 앞에 성경 그래도 말씀 한 구절도 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2: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정말로 그거 애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이제 애들이 갈 때 빠이 할 때는 돈가방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가치관을 주고 보내시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괜찮아요. 애들이 멀리 학교 간다고 큰일 났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왜냐면 이게 파운데이션 튼튼하면 절대로 애들이 그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지요. 물론 유혹은 오겠지만 그 추천 도서는 이 책에서 많은 걸 제가 뽑아드린 건데 꼭 10대뿐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디모데에서 나온 굉장히 보수적인 뷰인데 어쨌든 Age of Opportunity 그러니까 10대 그러면 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10대라고 괜히 벌벌벌벌 켜갖고 뭐 사춘기 홀머니 노 비브리컷 페런팅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지금 여기 코스타에 있어요. 은밀한 세계관. 이건 짧게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가 개인주의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고 크리스천으로 소비주의 물질주의 다 뉴에이지 국가주의 많이 나와 있어요. 짧게 짧게.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또 여러분 토의 시간을 너무 오래 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숨차게 뒤에 이렇게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 테이크하실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너 왜 그랬고 다다다다 이런 애들 벌써 귀를 딱 막아버리죠. 얼굴은 그냥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딴 생각 우리 또 시작이다 우리 아빠 잔소리 시작 땡 끝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때문에 네가 이런 거를 봐야 됐는지 네가 뭐 때문에 담배를 피고 싶었는지 그 담배가 너한테 주는 그 만족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애들이 볼 때 고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자세한 그 어떻게 그리고 더 파워풀한 게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 아빠도 어릴 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엄마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셨다. 그런 게 더 파워풀한 간증, 솔직한 간증.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 없으니까 한 10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이거 하나, 이런 가치관 하나 내가 정말 심어주고 싶습니다. 생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저희 자녀들을 키웁니다. 먼저 부모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 신명기 말씀처럼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저희의 부모가 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코스타기가 돼도 주님이 은혜를 참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최근에 한 크리스찬 잡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비유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묘사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나요?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죄악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욕심, 죄, 부도덕함, 그리고 이기심, 부정직, 교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분노들이 이 시대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7절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에도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보상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가 그